발목을 다쳤거든요. 발목을 한번 삐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걷던 길인데 몸의 중심이 흔들릴까봐 신경이 쓰이고 계단 하나도 조심스럽고요. 특히 발목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다치면 무릎과 허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늘 앞으로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안정된 땅을 밟고 있다는 것, 기댈 곳이 있다는 것, 무너질 때 붙잡아줄 존재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은혜더라고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뜻인데요. 세상은 자꾸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때로 비틀거리지만 하나님 위에 중심을 두면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조급하게 뛰어가기보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픈 곡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태원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사랑했더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습니다. 안정된 곳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보다 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라는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두 발로 편하게 걷고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발목 하나 삐끗하면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정된 곳을 찾게 된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바닥, 몸을 기대도 괜찮은 중심을 찾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오면 돈보다 성공보다 결국 내가 어디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참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신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삶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자, 오늘 하루 출발하면서 혹시나 마음이 조금 비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대세요.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세상 든든하게 우리 인생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음을 고정하시고 사랑했더란 출발하는 첫 찬양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찬양은 확정되었네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15분 52초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의 한 말씀,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받아가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7356님 반갑습니다. 0691님도 5503님도 1806님 0115님 5073님도 오셨고 5950님 7238님 오셨습니다. 5941님 아유 발목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해요. 예전보다 더 튼튼한 발목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예, 6481님 1667님 3781님 8700님 6472님 8918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한 말씀. 오, 그리고 9392님이 저는 발목에 복숭아뼈가 깨졌는데 이제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빨리 치료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살짝 빈전도예요. 그런데 복숭아뼈까지 깨졌다고요.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리고 7978님, 1302님, 8968님 또 6065님, 8238님, 8905님 오셨어요. 9140님, 429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1009님도 오셨고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아멘.

와,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박현수의 사랑 안에는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이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인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이 이랬대요. 시대적으로는 남유다가 초대 강국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도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뭐 주변 나라와 외교 동맹을 맺고 돈으로 위기를 막아보려 했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너희를 지키는 것이 군사력도 돈도 외교도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 인생의 가장 큰 보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귀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안전한 시대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시대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장면인 거예요. 백성들은 아, 어떻게 살아남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중심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3장 6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중심축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사랑의 뜰안에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에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아멘. 하늘 아래 정한 때에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이었어요. 목요일이 지난 금요일. 금요일의 남자십니다. 예, 목요일은 안 나오세요. 이분은. 금요일만 나오십니다.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 오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1: 자꾸 극동의 남자라고 하니까. 극동의 남자.
0: 네.
1: 극동 방송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0: 그러니까요. 목사님.
1: 왜냐하면 찬양이 온 하늘을 덮을 수 있는 전파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온 하늘을 떠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한 길로 우기양양하게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아멘. 매 순간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청년들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니요.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광주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0: 보석 같은 청년들이 네. 있죠. 예, 좋아요. 기대하시고요. 오늘 네. 뜨란 라이브 음악실 함께해 주십시오. 뜨란 라이브 음악실.

0: 아멘.
1: 아멘.
0: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 이 시편이요. 예. 그냥 목가적으로 쫙 펼쳐지는 거 있지요.
1: 오, 그리고요. 이 공기가 아주 상큼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청년들, 네.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나왔는데요. 자,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광주 비전교회에서 반주자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고 광주기독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이며 2개월 전 귀여운 아들을 출산한 최시안입니다.
1: 아기 엄마예요?
0: 아니, 나는 대학생 새내기인 줄 알았어.
1: 그러게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출연하셨네요 오늘. 오, 새내기. 어머, 아기 엄마예요. 그리고
3: 안녕하세요. 광주 비전교회에서 방송과 주일학교를 섬기고 모든 이들의 영혼육의 황금빛 기쁨이 가득하게 기도하며 GDFC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맹진배입니다.
1: 네. 묵직해. 묵직해요.
0: 무게중심이네요.
1: 그러니까. 자, 그리고요.
4: 안녕하세요. 광주비전교회에서 반주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고 전북대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맹찬 청년입니다.
1: 그래요. 네. 맹씨?
4: 네.
1: 그럼 앞서 소개한 진배 형제가 오빠겠네요.
4: 네, 맞습니다.
0: 아, 예. 동생분이 꼭 예. 선생님 같아요.
1: 그리고 계속해서
5: 안녕하세요. 조선 간호대학교 재학 중이며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교사를 맡고 있는 최수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목소리가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6: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재학 중이고 광주 비전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섬기고 있는 강영광입니다.
1: 네, 영광이 형님.
0: 열정이 대단해요. 저 청년은.
1: 어떻게 하세요?
0: 기타를 연주하는데 예. 두루두루 다 살피면서 사인 주고.
1: 그렇군요. 네. 영광 형제. 영광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을 지도하시는 귀한 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7: 네, 안녕하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광주 비전교회 김은나 목사입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리고 26년 표현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흘러보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전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요. 7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요, 통합주 교제 중심으로 잠 목사님께서 영어 찬양과 영어 성경 동화를 설교로 해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통역을 하고 소그룹으로 깊은 공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시간 이상 체육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오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와 함께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동역자들이 되어서 저의 눈빛만 봐도 척척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요. 네. 이들도 저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님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GDFC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셀모를 통해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보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 네.
7: 비전교회 참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멋지고 정말 좋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는 광주 비전교회 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작은 것도 하나요. 큰 것도 하나요.
1: 예.
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데 네. 물 모이시면서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1: 그러니까요.
0: 청년들 모습 보니까
1: 예.
0: 네, 왜 물 모이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기특합니다. 네. 와, 광주 비전교회 멋집니다. 1864님께서 또 8781님이
0: 여기까지 공기가 좋아지네요. 청년들 목소리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 신한교회에서 보내셨네. 네.
1: 복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5216님이
0: 아기 천사 같은 목소리의 찬양팀.
1: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기 천사 같다는 표현에 최수연 자매님 어때요? 아기 천사 같다는 표현에
8: 풋풋한 느낌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다.
1: 풋풋한 그 느낌을 잘 살렸다랍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차은 자매님?

0: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일까 생각인데요.
1: 네.
0: 네, 최근에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고 또한 앞길도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잘 살아냈다라는 그 삶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영광 형제는 어때요?
3: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비전 교회다 보니까 네. 저의 비전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입을 겪으면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또 대학을 입학하면서 수업을 듣고 이제 선배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1: 뭐, 기왕 예예.
2: 네.
1: 겸허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보니까 캐릭터가 딱 나와요. 그런데 청년반에서 우리 형제님은 어떤 캐릭터일까?
3: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청년부 막내다 보니까 장난도 치고 이제 분위기를 푸는 막내라는 이름에 걸맞는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2: 막내래요. 귀염둥이 겹게 생겼어요. 정말.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 서 있는지 수연자매님은 어때요? 캐릭터가?
4: 저는 반대로 나이가 제일 많아서
2: 네.
4: 그런지 의견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앞장서서 하는 왕언니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2: 왕언니? 네. 예, 느낌 그래요. 진배 형제 만만치 않아요. 어떤가요?
5: 저도 좋게 말하면 진중하면서 창의적인 캐릭터고
1: 네.
5: 사실 그냥 말하면 대체적으로 좀 진지하고 엉뚱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2: 수민 자매님은?
6: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성격이 약간 좋고 타격감이 좋다 보니까 놀림을 많이 받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웃고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편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편해요. 정말 편해요.
2: 그럼 교회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수민 자매님?
6: 저는 설교 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1: 네.
6: 예배를 드리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 같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영광 형제는?
3: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제일 좋은데 세상을 살다가 이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특히 이제 고된 일주일을 보내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힘듦이 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귀한 청년들이에요.
2: 네, 살아 있어요.
1: 아니 뭐 네,
2: 살아 있어.
1: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언어로 자기 인생과 교회를 담아낼 수 있는 건.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2: 네.
1: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정말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친 것 같아요.
2: 네. 자,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비전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김은란 목사님, 비전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주소 좀 알려주세요.
7: 천안 일지구에 자리 잡고 있고요.
2: 네.
7: 네.
2: 통합측의
7: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2: 네, 그래요. 오늘은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스케줄이어서 사실 떳따로 월요일날 출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스케줄이 금요일이 좋다 해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옮겨봤습니다. 그래요.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요즘 어떤 느낌인지 우리 수연자매 궁금합니다.
4: 저는 육아와 전공의 생활을 둘 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보니 어떤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질지 몰라서 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 아니 지금 몇 살이에요?
4: 지금 서른 살입니다.
2: 그럼 결혼을 좀 빨리 했군요.
4: 네네, 한 2년 정도 전에 했습니다.
1: 요즘 추세를 봐서
2: 조금 빠르게.
1: 빠르고.
2: 그래서 아기를 출산했고.
1: 축하해요. 아니 정말이에요.
2: 네,
1: 출산하는
2: 복입니다.
1: 거 축하받을 일이에요.
2: 예, 육아하랴 또 수련받으랴 쉽지 않을 텐데요.
4: 네.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2: 예.
4: 감사하게.
2: 저 혹시 수민 자매와 수연 자매는 자매인가요?
4: 네, 맞습니다.
2: 어머나 어머나. 누나 수민 자매는 어때요?
6: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 청년으로서 많은 삶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불안과 감사가 함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직 직업을 얻기 전이라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 배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졸업 후에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잘 맞을지 등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니 언니는 의사고 동생은 간호학과에서 지금 열심히 또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고 아니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매님 두 분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네, 엄마께서 이제 둘째 동생이 있었는데 좀 네. 아프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네. 이제 엄마께서 말 그때부터 눈물로 또 저희들을 항상 또 먼저 뭐 삶으로도 모습을 진짜 부지런하게 또 보여주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3: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려진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는 데는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장차 이 나라와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향한 아름다운 가정적인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1: 네. 그럼에도 또 가장 불안한 때가 이 청년기잖아요. 네. 우리 영광 형제님,
4: 네.
1: 예, 많은 그 청소년 때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불안했던 순간.
5: 저는 아무래도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조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은데.
1: 혼자라는
5: 네.
1: 생각.
5: 네,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조금 외로움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3: 네.
5: 이제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조금이라도 느끼면 쉽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안이 하나님께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더 자주 불안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의지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외로움에 대한 취약함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우리 형제님한테 팁 하나 드릴까요?
5: 네.
3: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예관한 도전으로 전 세계를 움직였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우셨던 빌 하이볼스 목사님인데 한 가지 도전이에요.
5: 네.
3: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 형제님 고백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늘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의 무대에 세우실 거예요.
6: 네.
3: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모르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
5: 네.
3: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5: 네.
3: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않을까요?
1: 네. 그래요. 우리 수연자매는 어때요? 자매님도 조금 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진로라든지 뭐 갈등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2: 네. 그렇습니다. 네. 제 힘과 능력, 또 물질과 어떤 것으로도 이제 일이 뭔가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자고 또 쭉 잘 자는 것, 응아를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절대 제 계획대로 될 수 없음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아이를 키우면서.
2: 네, 또 새로 시작하는 전공의 일도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자매님은 공부가 제일 쉬웠죠? 그랬을 것 같아.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런 자매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럼에도 살아볼 만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수연 자매님은 언제세요?
2: 그렇게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육아든 일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떠올릴 때 다시금 평안한 마음이 들며 살아볼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수민 자매님 어때요?
0: 저는 최근 스승의 날에 맡고 있는 학생이 편지와 십자가 비즈를 만들어서 선물해줬을 때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예배를 섬기고 공과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이들의 작은 변화나 이런 마음이 담긴 선물을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살만하다.
3: 제가 어째 생각이 나요. 내가 대학생 네. 지도할 때 어른들이 가끔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 던져요. 막 고민에 쌓여 있을 때.
1: 예.
3: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그 다 아는 것 같아.

0: 아,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부담이 큰 그런 시대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네.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진배영재님.
1: 저는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균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요즘 시대에는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부담도 크고 또 비교도 많고 이래저래 감정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쉽게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노력과 휴식 그리고 자신감과 겸손 위로와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균형은 결국에 그 중심 우리 안에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중심이 사실 흔들리면 균형도 흔들리고 네. 균형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들이 쉽게 흔들려지더라고요 저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무엇이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냐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2: 네. 네.
1: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스스로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도 않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자만하지도 자기 연민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서 시작되었던 것 같아서 네. 네, 균형과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게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아니, 요즘에는 청년이 있어요.
0: 아이, 멋있다니까요. 아, 그리고 목사님,
2: 네.
0: 역시 그 균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풋살 경기장이에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2: 세상에.
0: 실내로는 제일 큰
2: 예,
0: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뭐 전공 있어요?
1: 전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2: 네.
0: 그래서 네, 아주 건강한 청년입니다. 네. 아주 건강한 우리 맹진배 형제님이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우리 차은잠에 오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은잠은 뭐라고 생각해? 오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3: 네, 오빠가 앞에서 너무 잘 말해줬는데요.
0: 네.
3: 저도 그거와 더불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3: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 교육과를 재학 중인데요.
2: 네.
3: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부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속도보다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지팡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아니 감동이에요.
0: 아니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청년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2: 합숙 훈련 같은 거.
0: 아,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네.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2: 그럼요.
0: 영광영재 어때요?
4: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
0: 네.
4: 분위기에 휩쓸 때가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은데
2: 네.
0: 맞아요, 맞아요.
4: 친구들이 누구를 뒷담화하거나 이제 그럴 때 저한테 참여해야지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휩쓸리려고 할 때 조금 힘든 것 같고 이제 또 제가 재수를 했다 보니까 그런 재수를 할 때 너가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들 그래도 한 번 더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런 용기를 잃을 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럼에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눈빛 살아있네. 수연자매는 어때요? 수연자매도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 저도 많은 일에 치여서 몸이 힘들고 지칠 때면 제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놓쳐버릴 때가 종종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5: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시간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또 꼭 가지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내 옆에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수민자매는 언제예요?
6: 네, 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책에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구절이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0: 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는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대로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제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믿음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차은자매는 어때요?
2: 네. 설교나 찬양을 통해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인데요. 네. 그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최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때에도 이 찬양의 청년의 기도를 찬양에 들으면서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처럼 그 가사를 보며 많이 큰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지금 청년의 기도 흐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2: 네. 들으면서 감동입니다.
1: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네. 네. 목사님, 5216님이 이렇게
3: 네 집 자녀들인 지 참 미래가 밝습니다. 네, 고민 하나 풀어볼까요?
1: 네.
3: 미래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미래가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4: 아멘.
3: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관객들도 미래는 곧 현실이 된다.
1: 아멘.
3: 오늘 우리 증인들이 많이 나오셨어.
1: 네. 네. 오늘 비전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2부에서도 광주 비전교회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뜰안 라이브 음악실에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광주 비전교회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 네. 아, 지금 문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4144님이.
3: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의 뜰안을 듣다가 비전교회 청년들 텐션에 라디오 볼륨부터 올렸습니다. 목사님까지 함께하시니 오늘 방송 완전 은혜 맛집이네요. 비전교회 목사님과 청년들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찢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과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따뜻한 축구팀 GDFC 맹진배 헤드코치님 응원합니다. 어쩐지 좀 범상치 않더라고요.
2: 그래요. 다음 부를 노래가 또 우리 맹진배 코치님의 작사 작곡이라면서요. 곡에 대한 소개 좀 잠깐 해주실래요?
4: 네, 이게 이 곡은 광주병교회 이제 청년 저랑 이제 강영광 형제가 함께 만든 곡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네. 이 곡은 이제 21년도 1월 달에 이제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장을 퇴사하는 등 이런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순종해서 대안학교를 준비해 가던 도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 코로나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고자 만든 찬양입니다.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이제 성도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교회는 폐쇄되었고 또 어머니께서 오직 기도로 운영해 오셨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거의 문을 닫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 이제 코로나 저는 이제 감염이 안 되어서 혼자 집에서 또 교회를 지키면서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전수조사로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유치원은 또 교회는 이렇다 할 방송사들이 다 몰려와서 네.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취재가 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주님께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했는데 이렇게 되도록 왜 놔두셨습니까? 그리고 또 왜 지금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이제 한심하고 또 너무 힘들고 아픈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모든 능력 모든 권세 가지셨잖아요. 이렇게 약간 주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단다. 또 너와 비전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내가 다 안단다. 내 영광과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했던 너희의 고백도 내가 다 들었단다. 그러니 걱정 마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높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실 저보다 더 그러한 아픔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멘. 왜냐하면 이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실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만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네. 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곁에서 시편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곁에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시면서 그 아픔이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아픔을 겪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고 주님과 그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0: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완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1: 찬양을 만들게
0: 네,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찬양을 들어봅시다. 네. 네. 찬양 설명이 너무 길어요. 네. 불러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찬양을 불러주세요. 네. 다음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1: 네. 네. 그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귀하게 빚어진 것 같아요.
0: 야, 더 단단해지고요.
1: 네.
0: 정말 신앙의 바탕이 다져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의 과정이 없거든요.
1: 네.
0: 일부러라도 환영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리스도인 성경적으로 본다면 고난을 환영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1: 네.
0: 아,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과정을 거치며 찬양했는데 참 귀한 청년들이세요.
1: 오늘 광주 비전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이 공동체가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 영광 형제님.
2: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2: 제가 가장 솔직해지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을 이제 먹었을 때 여기 엄청 맛있었다랑과 같이 사소한 대화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와 같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모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하나의 집 같은 네.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요. 열심히 풋볼도 차고 있죠?
2: 네, 저.
1: 예, 역시 근육이 많습니다. 지금 날씬해서 근육이 많아요. 아주 건강한 공동체. 운동하고 먹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아주 건강한 공동체. 우리 수민 자매님은 어때요?
3: 네, 저는 저희

0: 세계 청년부 공동체는 셀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과 고민을 나누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 전혀 다른 고민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힘들 때 고민을 나누면 잘 들어주고 조언과 기도로 도와주셔서 그 자체로 큰 힘이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나눔이 있는 공동체, 나눌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참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방송 가족들이
2: 그러니까요.
1: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는가. 그리고 품격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눔 안에 있거든요. 네.
2: 아, 이런 연락이 옵니다. 8110님이
1: 참 좋은 비전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2: 네, 어디에
1: 어디에
2: 있습니까?
1: 있나요?
2: 다시 한번 위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3: 저희 광주 비전 교회는 북구 신영동 인방울대로 1042동 14-40입니다. 언제든 찾아오시길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침배용제 지금 이런 문자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쩔 거예요? 책임져요.
3: 네.
2: 1864님.
1: 찬양 너무 좋아요. 음원 내주세요. 한 번만 듣기 너무 아쉬워요.
2: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3: 열심히 한번 목사님께 어필해 드려보겠습니다.
2: 1469님은
1: 비전교회 청년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니 모든 상황과 일과 일상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으세요.
2: 그래요. 그리고 7121님
1: 믿음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청년들도 뜨거운 광주 비전교회 청년부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2: 7577님의 사연.
1: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늘 예배자리를 지키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들 중에 지금 많이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2: 네, 우리 김은남 목사님 멋지고 존경한다라는
1: 네.
2: 그런 사연도 들어와 있고 와, 광주 비전교회 목사님 최고신데 청년들도
1: 네.
2: 최고네요.
1: 네,
2: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1: 네,
2: 이렇게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의 문자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담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781님이
1: 우리 코치님 말과 찬양에 눈물이 나네요. 오늘 하나님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광주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앞에 세우시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선교센터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셨습니다.
2: 요즘은 젊은 청년 세대가 초개인화되어지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있기
1: 그렇습니다.
2: 때문에
1: 네.
2: 참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1: 맞아요.
2: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수민 자매님 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0: 저는 교회 공동체가 주는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다 보면 혼자였으면 버거웠을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고 혼자서는 믿음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울 때도 많은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힘들거나 외로울 때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실 때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수민 자매님 몇 살?
0: 21살입니다.
2: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앳됐어.
1: 목소리는 앳된데.
2: 그러니까 말은
1: 인생을,
2: 아주 꽉
1: 인생을
2: 차
1: 아주 그냥 예.
2: 그래요.
1: 녹록지 않은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경험.
2: 깊이가 있죠.
1: 네.
2: 그래요. 책을 많이 봤어요. 저럴 거예요. 책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좀 달라요.
1: 아니 제가 좋은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밀도가 다져진 결과예요.
0: 감사합니다.
1: 네.
2: 기특하네요. 우리 영광영재님 어때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요?
4: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저희가
1: 네.
4: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소망

0: 뇌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초개인주의의 끝을, 이제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만이 소망됨을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내가 아닌 나 아닌 우리를 배우는 공동체, 또 증가할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2: 그러면 방송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아, 나 외롭다. 혼자 있는 건 좋은데 같이 하기는 버겁고 그렇지만 난 외로워. 이렇게 느끼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치은 자매님. 죄송해요. 차은 자매님.
3: 네.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도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텅빈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움은 여러분이 가치 없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아도 괜찮고, 또한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생은 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정말 긴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외로움이 평생의 결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 주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들어줄 광주 비전교회가 또한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2: 그래요. 우리 지역교회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수연 자매님?
4: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 능력 등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는 조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오늘 비전교회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영광 형제.
0: 네.
2: 형제님은 가장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0: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예배 집중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올해 처음 입학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겪게 되면서 조금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 그래요. 10년 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배 형제님.
5: 저는 이제 10년 뒤에 뭐 우승팀 감독 아니면 뭐 이제 최고의 축구 클럽 대표 뭐 아니면 남편 아빠 사실 이것도 맞지만 이제 사실 그 앞에 이제 항상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 그러한 코치 그러한 대표가 되는 게 저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2: 와, 너무 성실하게 잘해오고 있는 청년이에요.
1: 10년 뒤가 기대가 됩니다.
2: 여자친구 있나요?
5: 없습니다.
2: 이름이 맹진배입니다. 혹시나 이런 건강한 청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건장한 청년을 원하신다면 사위로 맡기를 원합니다. 우물정 영희로 사랑. 수연자매는 어때요? 수연자매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 같아요?
4: 네, 저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광주 비전교회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며 치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우리 자매님으로 인해서 광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계획된 거 아니겠어요?
2: 아멘. 차은 자매님.

0: 님은 어때요?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문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도 함께 이야기해주며 길잡이가 네. 되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와.
0: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로, 또 맛있는 식사로 섬김으로 함께해 오신 우리 목사님, 김은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오늘 방송 쭉 보셨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2: 너무 어제 준비할 때부터 너무 네. 감동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목사님께 하고 싶은 얘기들 있을 거예요. 오늘 좀 쑥스러워도 우리가 방송에 출연했으니까 좀 숨겨놨던 진심을 좀 전해드립시다. 먼저 수연자매님부터 네. 목사님께 사랑의 마음 좀 나눠주세요.
3: 가장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항상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바른 길로 늘 그 선택들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진배 형제님.
4: 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도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사실 가족이기도 해서 네. 이거를 이 모습을 이제 24시간 365일 네, 가족 앞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참 존경스럽고 지금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니까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 평상시 둘이 있을 때 엄마라고 불러요? 아니면 어머니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4: 집에선 엄마라고 부르고 네. 문자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네. 교회에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0: 네. 아, 역시 센스 있는 아들이에요. 시와 때에 따라 네, 그렇게
5: 그 이름
0: 어머니를 모시더라는
5: 맹진대.
0: 관심 있는 분들 사이로 네. 차은자매님은 엄마에게
1: 네. 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수민자매님.
6: 네. 저희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네. 사랑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자, 나온 김에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 좀 전해봐요. 서로 눈빛 교환하고. 언니가 해라, 동생이 해라.
6: 네. 저 엄마 또 아빠, 저희 항상 사랑으로 또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항상 배운다는 걸 또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네. 저희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항상 네. 사랑합니다.
0: 여기 있는 수연 언니. 네. 좀 언니가 공부 잘해서 네. 막 세게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6: 좀 웃습니다.
0: 많이 울었죠. 네. 한이 있어. 그래도 뭐 괜찮죠 지금은?
6: 네, 많이 배우고 항상 저 언니를 맨날 그 멘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네.
0: 그래요, 그래요. 영광 형제님, 네. 10년 후에 10년 후에 지나서 목사님께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
7: 이제 저희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싶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더 솔직할 수 있는 제가 엄청 힘든 일이 있거나 이제 엄청 침체되는 그런 시기에도 더 솔직하게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서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 그런 네.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의 주관이나 뭐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기도를 해보자 혹은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저에게 솔루션을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참 우리 목사님 얼마나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발도 마시고 말씀.

0: 앞에 서 계시려고 노력하셨는지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광주 비전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김판성 목사님도 행복하셨죠?
1: 네, 뭐 이런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청년들이 버팀목이 되시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주는 이 모습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셨어요?
2: 네.
0: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결단하셨나요?
2: 네.
0: 그럼 오늘 방송 성공입니다. 네, 오늘 광주 비전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부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부부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결혼, 또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 성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될 때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고 성공하면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공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시면 그 1장에 성공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 그는 왕입니다. 끝판왕입니다. 아수에리입니다. 그리스 어른.

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영화 300에 등장하여서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나 되는 광대한 땅을 다스렸던 제국의 왕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권력과 부와 성공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염의 혁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7일 동안 잔치를 더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엘은 그 엄청난 성공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에서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술로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성공한 부자가 나옵니다. 가을날에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확을 그가 거두게 됩니다. 창고가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공을 죄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어느 개그맨의 개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쇠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서 일 열심히 하겠지. 일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쇠고기 사 먹겠지. 이건 웃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성공해서 소고기 사 먹고 또 힘내서 또 성공하고 또 소고기 사 먹고.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전부라면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쇠고기를 담는 질그릇입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공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지혜로웠으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오해하는데 솔로몬은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능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시간 잠을 잤습니다. 그의 눈에서 책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예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성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그는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오, 얼마나 번창했는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선왕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솔로몬은 성공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남들보다 배나 노력해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마음껏 그는 누렸습니다. 그 끝은 뭐였습니까? 허무였습니다. 다 가졌지만 비었습니다. 다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인간에게 성공은 이런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성공이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공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을 갖게 되었는데 그 성공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에서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최종 골인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에 멈춰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공에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게 우리 가운데 집요한 열심을 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집요한 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집요한 열심을 하십니다. 그 선이 뭡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요한 열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라 부자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해도요, 하나님이요, 집요한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하십니다. 다시 성경에 등장할 때의 첫 모습을 보면 영웅의 모습입니다. 약간 17세에 오늘날의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1학년 이 아이가요, 골리앗을 돌 하나로 쓰러뜨려버립니다. 국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성경에 등장할 때 성공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끝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성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게 되고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으므로 다윗의 광야 시간이 끝나는 것이죠. 괴로운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자기에게 창을 던졌던 그를, 자기에게 칼을 겨루었던 그를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옷도 제대로 안 챙기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 다윗의 인생을 괴롭혔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장사 지낸 기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것이 성공을 넘어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성공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도록 집요한 열심을 낸 그 결과물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영웅에서 끝나지 않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이라는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엔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 있습니다. 결혼은 보통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그 성공을 바로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지요. 환희의 찬가가 울리고 축하가 넘치고 박수가 넘치는 곳, 이것이 결혼식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결혼식 오기까지 많은 수고와 예를 썼습니다. 처음 만남을 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들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씁니까? 없는 돈에 데이트하느라고 또 선물을 사주고 각종 기념일을 챙기고 지극정성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얻지요. 한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벽이 놓여 있지요. 바로 양가 부모의 허락을 맡는 거 아닙니까? 또 양가 부모의 허락을 맡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도 장인어른 처음 만나가지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침을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제가 느낄 만큼 벌벌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수고와 애씀의 과정을 넘어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인생의 큰 성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결혼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게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렵게 성공한 결혼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뿐 얼마 가지 않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미중 패권 전쟁 같습니다. 전쟁엔 이등이 없지요. 너 죽고 나 살자지요. 그런데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자. 이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연애 때는 그렇게 져주던 사람이 결혼하니 이기려고로만 듭니다. 연애 때는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었던 사람이 결혼하더니 자기에게 모든 걸 맞춰주라고 요구합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핫 아메리카노 둘 중에 뭘 선택해? 그러면 그것도 잘 맞았어요. 근데 결혼해 보면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 표현을 하면 로또 복권 같대요. 자는 시간도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좋아하는 반찬도 다르고 진밥이냐 고슬밥이냐 그것도 다르고 돈 쓰는 방법도 다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지점도 다르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또 해결 방식도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푹 올라오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 저렇게밖에 말 못할까?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왜 안 고칠까?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게 분명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배우자를 죄인 대하듯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죄인으로 배우자를 판결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증거로 수집합니다. 내 기억의 창고에다가 차복차복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하지요. 당신은 틀렸어. 글러먹었어. 당신은 늘 그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돼버렸어. 그렇게 배우자를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 이 선한 책임감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랑이었죠. 나 만나가지고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나 만나가지고 성공하기를 다 원하고 나 만나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 그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가 어디 가서 욕 안 먹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정제로 둔갑한 것이죠.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다가 배우자를 정제합니다. 배우자를 성공시키려다가 배우자를 망하게 합니다. 배우자의 구원자가 되려다가 배우자의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인상 쓰고 화를 내도 또 예를 써도 잘해줘도 바뀌지 않는 배우자를 바꾸려 하다가 오히려 나 자신이 더 악질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로마서 7장의 탄식까지 가는 것이죠. 아직 여기까지 안 가신 분들은 더 싸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버리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부부의 구원자임을 알게 될 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배우자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내가 심판 자리에 앉아 배우자를 정죄했는데 그 정죄를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 남편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제 아내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성공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구원자도 행복자도 성공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때 자유가 오지요. 배우자를 향한 정죄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배우자에 대해 가졌던 나의 불만.

불평, 비난, 정죄거리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배우자가 가졌던 그 못난 걸 지적했는데 배우자가 가진 그 못난 것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버렸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의 말본세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배우자의 그 말본세의 저주와 악함을 십자가에서 이미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주신 것은 서로를 구원하라고 짝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당신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러라고 부부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기도도 바뀌게 되지요. 주님,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마음과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마음을 죽여주옵소서. 이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결혼 생활이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은 예수님만 구원자시다.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뭘까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25절이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심은 단순히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거나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부부관계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연결되었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가 구주이시냐 그것과 얼마나 내가 연결되어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때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 된 자는 복종으로 나타나고 남편 된 자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기를 겪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의 이기는 단순히 상대와 맞지 않는 성격 문제이거나 상대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었느냐의 문제, 바로 거기에서 결혼 생활의 이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속 음식이 썩어가는 이유는 음식이 원래 나빠서만이 아니라 냉장고가 전기에 연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상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도 부부관계도

0: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상하게 되고 말도 상하게 되고 행동도 상하게 되고 우리의 기억도 왜곡됩니다. 부부관계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요즘 복종 안 하고 있니? 너의 잘못이 뭔 줄 알아? 네 남편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께 연결이 안 됐어. 구원자의 신 예수께 연결이 안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요즘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그걸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것은 아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연결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심판자가 죽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더 나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관여하십니다. 집요하게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는 복종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는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다 참여하는 모든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네 번째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로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은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만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말씀 한 구절로, 또 때로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으로 오고요.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듣지 못했을 뿐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소음과 걱정,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커서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요, 두려움으로 몰아가기보다 방향을 비추어 줍니다. 정죄보다 회복으로 이끄시고요, 조급함보다 기다림 속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특별한 체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용히 두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멀리하고 성경을 펼칠 때, 묵묵히 순종할 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5월 20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찬양으로 더 콜링 워십이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실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호남권역 청취자분들이 지금 다 함께 듣고 계시니까요. 짧게.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죠.
1: 아, 네. 그 며칠 봄비도 아니고 여름비도 아닌 장마도 아닌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0: 네.
1: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오늘 아침이 너무 맑고 쾌청한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도 다 그렇게 맑아지고 응답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작하면서도 기도에 관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기도는 내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함께 나눴는데 뭐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도 듣죠, 목사님?
1: 아, 그럼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하시고
0: 네.
1: 성경 읽으면서도 발견하고
0: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읽으면서도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1: 그렇죠.
0: 듣고
1: 네.
0: 또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곤 하는데요.
1: 네.
0: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볼륨을 좀 줄여야 됩니다.
1: 네.
0: 네,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동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지금 들어오십시오.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이고요.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소리로 기도사연 주실 분들은 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사연을 공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 1060님께서 주신 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소중한 새 생명으로 인해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로 현재 겪고 있는 심한 입덧이 하루빨리 지나가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붙들어주시고요. 둘째로 뱃속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좋은 장점들만 쏙 빼닮아서 영육이 모두 강건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 부부가 삶 속에서 늘 본이 되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서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정말 뱃속에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그렇죠. 아이를 주신 그 기쁨이 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컸어요.
0: 네.
1: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생의 선물을 얻잖아요.
0: 아멘.
1: 엄마, 아버지가 많이 불편하시죠. 특별히 산모 이제 태중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많이 힘드시죠.
0: 네.
1: 그런데 이 날들이 나중이 되면 간증거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새로 태어날 생명과 가족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사연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일구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이 복된 5월에 1060님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동역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 주님
1: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태중의 아이 그 영광

0: 영광스러운 생명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정말 뱃속의 아이가 이런 엄마 아빠의 믿음과 영성을 닮아서 정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믿음 좋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 그런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임산부의 입덧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빨리 속히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입덧이 쉬 지나가도록 멈추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태어날 아이에게 벌써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될 것인데 좋은 본이 돼야 될 것인데 걱정하는 이 엄마 아빠의 이 귀한 마음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더 한층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치.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는 그런 귀한 생명이 탄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달 5월 1060 가정에 이 인류의 가정에 더 큰 행복 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1060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고 함께 살아가는 남편 동역자가 늘 행복해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태중의 생명을 품고 계시는 1060님의 사연 함께 했는데요. 부디 정말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그런 건강한 출산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40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터인 어린이집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고3 수험생인 쌍둥이 자녀가 남은 기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합당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 보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고3 수험생 쌍둥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감이 크실 것 같지만 이제 목사님 한 18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0: 네.
1: 귀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오늘 소망의 기도의 첫 번째도 어린아이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4033님은 요즘 정말 보석 같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1: 그러네요.
0: 또 길러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그리고 쌍둥이 자녀가 고3
1: 네.
0: 수험생으로 아름다운 사연을 올려주셔서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어린아들이 태어나서 우는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한때 왕성했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양육되었던 어린이집이 쇠락하여 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큰 은혜를 4033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이집 날개깃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큰 손과 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엄마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끈끈한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드러내놓고 십자가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 어린이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의 양육터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0: 위해서는 4033님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4033님에게 더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 쌍둥이 자녀들이 이제 1년의 절반 정도를 지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일생일대의 귀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수험생들이 먼저는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학교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처음도 나중도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고3 될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시험에도 수학능력시험 대학 진학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정과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올 수학능력시험에 이 고3 수험생 두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최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4033님에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결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4033님의 귀한 사연 함께 나눴고요. 다음은 972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암치료제를 복용한 뒤로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서 눈물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노력해보지만 두세 시간 만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컨디션이 늘 엉망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암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덜컥 겁도 납니다. 또 후종인대 고라증과 당뇨를 앓고 있는 남편 역시 밤새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쳐서 늘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에게 단잠의 복을 허락하셔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네, 참 마음의 무거움도 크실 뿐더러 그 무거움 때문에 수면까지 장애를 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짧은 사연을 보면 지금까지 잘 지탱하시고 네. 이겨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삶은 어차피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건강이 남편분도 지금 아내분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네. 이럴 때를 위해서 서로 부부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지 않았는가. 힘들지만 서로 힘들지만 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다른 위의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1: 그쵸.
0: 우리가 기도할 네. 때 하나님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네. 좋은 의료 혜택 길이 열릴 수 있고요. 예, 어떻든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 아멘. 아멘.
0: 예, 그래요. 9728님 힘내시고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가족들이 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멘.
0: 힘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 9728님 정말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고통과 잠을 편히 이룰 수 없는 또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같은 암에 대한 무서움 병에 대한 두려움 함께 사는 남편분은 병명도 희귀한 후종인대 고라증 당뇨 밤새 화장실을 출입을 하면서 잠을 설쳐서 이 두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주님.
0: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1: 아멘.
0: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주님.
0: 그래서 치료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뛴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0: 7278님, 하나님, 저녁에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9728님에게 정말 숙면, 편안히 깊은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분에게도 하나님, 밤 저녁 시간에 푹 자고 일어나는, 화장실 출입을 하면서 잠을 설치고 몸이 피로해지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 좋은 양질의 수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9728님과 배우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질병을 주고 불면증을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당장 사라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밤에는 단잠을 자고 아침에는 건강하고 밝은 컨디션으로 눈을 뜨는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 그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9728님의 간절하고 간절한 사연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 청취하고 있고요. 목포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에 여러분 직접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전화 284-061-284-9000으로 전화주시거나 유료문자인 샵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목포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브라운 워십이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쉬어가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082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셔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1: 아,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직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한 거죠.
0: 그렇죠.
1: 네, 사회복지사 하셔서 사회복지사는 어떻든지 사회적인 약자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몸이, 마음이, 혹은 이렇든 저렇든 근데 그런 분들의 도움을 주시고 또 보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힘내시고 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응원하겠습니다. 0828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살 맛이 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고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시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0: 주님.
1: 그런 이때에 단비처럼 0828님의 마음에 귀한 마음 주셔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어서 취득을 해서 소외되고 누군가의 사랑,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전하겠다고 나선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또 과정이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끝도 마무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열매 맺는 0828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0828님이 정말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기쁨으로 잘 취득을 하고 또 애초에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정말 0828님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시는 그런 사회복지사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총명은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0828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 사연은 약간 긴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26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샬롬, 아산병원에서 머리 정밀 MRI를 찍고 있는 남동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변하고 냄새와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치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검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고 담당 의료진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진료와 치료가 잘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동생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믿습니다.

0: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사연 주셨는데 네.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평판이 좋은 아산병원에 사랑하는 남동생이 지금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원인도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 중요한 것은 정밀검사가 잘 돼야 아버지 초기 진료가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고 처치하는 방법이 결정이 될 것인데 주여 이 MRI 정밀검사가 잘 하나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정밀한 검사가 되어서 그것을 판독하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의 컨디션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해서 하나님 우리 남동생님이 정말로 하나님 냄새를 또 이런 저런 몸에 불편함이 다 해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은 이런 몸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까지도 남동생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동생의 영혼을 견인해내고 끌어내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찬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동생 남동생의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할 때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진료 과정을 통해서 정밀검사 과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60님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동생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사랑하는 남동생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사연 기도 올려주신 260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은 26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파 선교사 정귀현 집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막내 아들이 특전 부사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특전 부사관에 지원하고 5월 28일 임관식에 초청됐습니다. 16주간의 힘든 훈련 가운데 중간중간 많은 훈련생들이 퇴교했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 막내 아들이 임관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과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얼마나 든든하시고 또 기분이 좋으실까요?
1: 대견하시겠습니다.
0: 네.
1: 네. 아,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귀현 집사님은 또 전파 선교사로 동행하고 네네. 계시는데 이런 사연을 함께 우리 방송 가족들과 나누게 돼서 더 기쁘네요.
0: 아멘.
1: 네. 우리 정귀현 집사님 가정에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요, 더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귀현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사연, 너무 흡족한 사연, 은혜 가운데 막내 아들이 넉 달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고달프고 정말 강도 높은 특전 부사관 훈련 학교를 다 마치고 하나님 임관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하나님 막내 아들이 끝까지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국가의 부름에 순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관식을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정말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현장에 설 것인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부하들을 만나게 하셔서

0: 아버지 막내 아들의 군생활이 행복한 군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영적으로 성숙되는 그런 군생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이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부모들의 기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 동역자들의 모든 기도, 함께 기도했던 분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이 기쁨, 더 다른 기쁨, 더 좋은 기쁨 많이 나누는 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축복하시고 정기현 집사님 가정을 더 복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 또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간절하게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목포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유연,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10계명 중 인간을 향한 계명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 중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어느 실험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빠들을 초대해서 화면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등등 문제를 내서 쓰게 했습니다. 아빠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면에 아이라는 글자 대신 아버지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등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고민합니다. 머리를 긁적입니다. 적지 못하죠.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화면에 홍길동 아버지 누구? 하면서 늙은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아들에게 못해준 것, 엄하게 한 것 등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죠. 그걸 보는 모든 아들들이 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다는 단어를 명령형으로 누굴 공경하라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둘 뿐입니다. 곧 하나님과 부모님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하다는 단어를 써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그 유일한 예외가 부모님인 거죠.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을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자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죠. 부모를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계속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합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에서 유일하게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과 생명이죠. 먼저 여기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4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 몫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주셨다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에 집을 짓고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복주고 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의미의 땅을 자녀가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십니다.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생명은 사람이 받는 모든 선물, 그것을 능가하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사랑,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땅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오늘날 생명은 그렇다 치고 땅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말할 건가? 신약에선 땅 같은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아 부자 된 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죠. 구약에서 약속의 땅은 복의 모형과 같습니다. 모형이 있으니 원형이 있겠죠? 그 복의 원형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선 천국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죠. 생명에 대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땅, 돈 물려받지 못해도 부모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과 동급, 하나님과 함께 공경,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에 대한 죄를 심각하게 다루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듯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나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리대표하는 부모에게 분노하고 대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느 나이 때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부모 그늘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다 큰 자녀, 부모보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노년의 부모는 어떤 노후 대책도 없습니다. 오직 젊은 자녀들의 부양에만 의존해야 하죠. 그런데 작년에 자녀들이 부모가 늙어서 경제력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고집만 셀 때 그런 부모를 답답하게 여기고 구박하기 쉽습니다. 그런 작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물질로 봉양하며 부모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돌아가시면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라는 거죠. 부족해 보이는 부모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음을 믿는다면 부모 역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를 믿고 부모를 공경할 때 언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이 부모님을 공손히 대하고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충돌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부모 형제의 뜻을 거절해야 하는지 또 어떤 때는 가족에게 신실해야 하는지 선을 잘 타야 합니다. 성도는 혈연 가족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어떨 때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는 것을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고르반하고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엄중 비판하셨죠.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잘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바르게 행할 지혜와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 우리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육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정자와 지도자는 땅에 썩어질 권세 위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반드시 임한 심판을 알게 하옵소서. 극동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얇아진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가정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핵심 신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평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 전격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는 어제 경기도 군포 한세대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오순절 공공신학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에도 예수님의 승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정과 일터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과 육체의 질병,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난과 마음의 상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당당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2: my hand.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충만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희 권사입니다. 저희 친정 큰아버님의 기도의 그 열매가 저희 형제들입니다. 삼각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지난 지금 알게 되는데 느끼게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뒤를 따릅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윤영희 권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 우리 충만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저에게는 크고 큰 축복인 것이, 믿지 않는 가정에 무슨 자신감인지 결혼을 했어요. 남편, 시부모님 모두 우리 목사님께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구원받으셔서 천국 가셨고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께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여정 교구장 직분 주셔서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이렇게 믿음의 승리가 있었기에 윤영희 권사님은 충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저희 충만한 교회는 임담임 목사님께서 1988년 양천구 목7단지 상가에서 개척하셔서 10여 년 동안 300명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상가 건물 30평의 성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북방선교, 세계선교의 꿈과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다 보고 겪은 목사님의 양입니다. 사심이나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순수한 열정, 불같은 추진력,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의 결론은 항상 회개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여 명의 목장 목자, 천여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랑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다인 목사님께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또한 북방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극동방송을 듣는 그곳이 내 영혼의 성전이 되기에 윤 권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듣는 거룩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2: 그냥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고정이 되더라고요.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기도하며 같이 울고 가슴 아파하고 또 저 자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냥 들어요. 몇 해 전에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좋은 오디오를 구입을 했는데 그날부터 음악은 뒷전이고 극동방송 전용 오디오가 돼버렸어요. 거룩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만 올리면 말씀, 찬양, 기도가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데 항상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3: 이렇게 좋은 방송을 혼자 들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모두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2: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의 식구들하고 극동 방송 앞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 그래갖고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우리 극동방송 구경 한번 하러 가자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갔어요. 뒤에 왜 우리 건축원금 할 때 뒤에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름도 찾고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전파송조사 얘기를 너네들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들고 극동방송을 켜면 그냥 내 마음이 하루가 그냥 편안해지고 교회에 있는 그런 기분이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권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뜻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 계시는 그 직원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목장 식구들 가족 수대로 전부 다 전파송조사를 가입을 하고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만우야, 우리 사남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내 동생. 넉넉하다고 형제들에게 너처럼 베푸는 사람은 많이 없어. 만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뜻 발을 떼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내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미안한 마음뿐이야. 우리 모두 더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 너만 없으면 어떡해?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만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해. 가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거 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새벽마다 내 동생 윤만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너 알잖아. 올해는 누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망해. 내가 교회로 발길을 옮기면 누나의 눈물은 그날로 그쳐져 누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내 동생 만호야, 누나가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
1: 사랑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누나의 이 눈물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영희 권사님에게는 또 다른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0: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갈 곳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만 6천 명에서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 머물 곳을 준비하자는 그 기도입니다. 오셔서 편히 쉬시면서 충전받아 다시 사역지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게스트하우스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게스트하우스의 건물 내부 커튼 색상까지 환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선교사님 모셔놓고 둘러앉아 사역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까지도, 게스트하우스 밖에 있는 꽃밭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루로 거르지 않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우리 교회를 통해 쓰임받기를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시는 것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복소리, 오늘은 충만한 교회 섬기시는 윤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헨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헨은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0: 네.
1: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0: 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2: 네, 맞습니다.
3: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2: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2: 네,
3: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2: 네, 네, 맞습니다.
3: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2: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0: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저 장 대표께서는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0: 맞습니다.
1: 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0: 네, 네.
1: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0: 네.
1: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0: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1: 하나님의, 예,
0: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장 대표께서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0: 예. 예.
1: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0: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2: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0: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종회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종회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 보겠다.
1: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0: 네.
1: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어요?
0: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 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2: 그러세요.
0: 네. 네.
2: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0: 그런
2: 감사하네요.
0: 예,
2: 네.
0: 예.
1: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사업을
0: 네.
1: 역시 무슨 재료 흥겁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0: 네.
1: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에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0: 네.
1: 천의 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0: 네, 네.
1: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 버텀, 넥타이.
0: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2: 네.
0: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2: 아, 의류 예, 원단을 예. 만드는 예, 사업을 예, 하시는군요.
0: 예, 예,
2: 네.
1: 그런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 해 입을 때 뭐
0: 네.
1: 이태리 게 있고
0: 네.
1: 독일 게 있고 뭐
0: 네.
1: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0: 네.
1: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0: 네.
1: 예를 들어 면이로 한 건지 세일크로 한 건지 다 해요?
0: 네, 다 합니다.
1: 그럼 네.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0: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0: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 나지라든지 뭐 그런 거.
1: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0: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네, 됐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네, 인도로 네, 네,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네.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정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 또 목사님과 예, 인사도 예, 나누고 예,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지셨군요. 예,
1: 예.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네,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아, 어떤 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0: 목소리 네.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종민 장로님이 나오라 뭐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으셔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
1: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네.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 거에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네. 거룩하고 네.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0: 네네,
2: 찍은 사진입니다.
0: 예, 예. 예.
2: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실까?
0: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요.
1: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0: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아, 뭐 그런 얘기.
1: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0: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1: 쉬지 말고
0: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0: 그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 기도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0: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러게.
0: 예, 예.
2: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0: 예, 예, 예. 예.
1: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항상 뭐 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으로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회사가.
0: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때

0: 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1: 저희가 뭐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 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네.
2: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1: 아멘.
0: 아멘.
2: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1: 감사합니다. 아멘.
0: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1: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0: 네.
1: 그 중간에 이제는 그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 동업을
1: 예예 17년을 같이 한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1: 네.
0: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1: 네.
0: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온천 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0: 네.
1: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균 장로님 만나서 온천 안디옥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네.
2: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1: 네.
2: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1: 네. SF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0: 네.
2: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1: 아, 옷은
2: 안 만들고
1: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 주로
1: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2: 원단의 완제품.
1: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절

0: 이걸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 네,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2: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선님 감사합니다.
0: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남들보다 유달리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빈 그물로 돌아올 때도 이 어부만큼은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와서 사람들은 낚시의 달인이라고 불렀고요. 명성이 점점 높아지며 여기저기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낚을 시간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러자 한 사람이 가르침을 정립해 학문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어부는 낚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고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 어느덧 낚시대학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편하게 돈을 벌기 원했습니다. 어부 역시 매우 오랜 기간 바다에 직접 나가지 못했는데요. 은퇴한 어부는 마침내 바다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미 고기를 잡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노하우를 잊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만 낚시를 기억했던 어부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성서 선교학 교수인 찰스 뱅 엥겐 박사님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예화를 들려드렸어요. 가장 좋은 선교 이론은 밖에 나가서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세상 밖에서 실천하는 선교의 달인이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데리고 계속 피해 다닐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조모였던 룻의 고향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부모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는 그가 최근에 경험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근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이전의 믿음을 되찾은 모습이지만 실패를 통해 이제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지를 체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가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과거의 실패가 자신에게 교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보통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이전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 가운데 절절히 깨달은 바를 따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뿜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 네.
0: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 북한도 입장이 좀 변화됐긴 했는데
0: 네.
1: 중국의 입장이 조금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협력을 좀 강화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0: 네.
1: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4월 중순 평안북도 신우주, 그러니까 중국 랴오닝성 단동과 맞닿아 있는 신우주에서 거쪽에서 출발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동으로 대구 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가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서
0: 네.
1: 이게 봤더니 뭐 하루에 100명 혹은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0: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닷새 동안 약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닷새 동안 그 1,000명 가까운 인원은 정말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규모 입국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백 명 단위, 1,000명 정도 이렇게 연일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전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던 그 소식이 불과 이게 몇 달 전 아닌가요?
0: 네. 그러니까 그 4월 말에 이제 4월 중순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그때 당시 한 달 전인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지방 정부가 북한 노동자 이 100명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무역회사와 함께 이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 노동자도 뽑았습니다. 다 준비가 됐죠, 북한 내에서는. 근데 갑자기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1,000명이 들어갔고 이런 겁니다. 다시 수백 명 단위의 북한 노동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1: 이게 한 달 만에 갑자기 중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좀 사건을 과거부터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북중 간 열차가 재개됐죠.
1: 네.
0: 그 약간 여객이라고 하는 거죠. 화물차는 아니고. 그리고 항공편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항공편이 있다.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 중국에서는 되게 서열이 높거든요.
1: 네.
0: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가 들어가서 평양에
1: 네.
0: 이제는 아 우리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다시 실질적 협력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 원래 좀 그렇거든요.
1: 네.
0: 갑자기 냉각적인 분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좀 훈풍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좀 보자면 중국 현지 공장들의 그 노동력의 필요 요거에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둥이라든지 야오성 일대 의류 공장 그리고 식료품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긴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싸니까. 근데 그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1: 네.
0: 이 공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답이 무엇이냐? 북한 노동자가 답이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는 뭐 현재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 노동자보다는 훨씬 임금이 낮고요. 집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탈을 하지 않죠. 뭐 노동쟁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그 공장 입장에서는 정말 선호하는 인력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유엔 제재에서 북한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거를 금해왔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반응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0: 네.
1: 다시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들이는 거는 좀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 또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G2 국가잖아요.
1: 네.
0: 미국하고 중국이 뭐 전 세계를 약간 호령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1: 네.
0: 그러니까 그 다섯 개국 여섯 개국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됐고 거기에서 노동자를 다 송환을 해라,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0: 그리고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중국도 사인을 했어요.
1: 네.
0: 중국도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긴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받아들일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스스로가 어긴다.
1: 네.
0: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국가적 위상을 깎아먹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는 아 우리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신규 채용하거나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제재 결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으로 차단했고 그래서 북한 아니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이거를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식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인 것이 제재 위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1: 네.
0: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서는 여러 우회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1: 네.
0: 계속 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단기 방문자 혹은 산업연수생 심지어 유학생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입국시키고 실제로는 노동을 시키는
1: 네.
0: 그런 것들이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 받지 않기로 너희도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1: 그렇죠.
0: 라고 하면은 지금은 노동자가 없어요. 노동 비자가 아닙니다.
1: 네.
0: 산업 연수생이라든지 유학생이에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 네.
0: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자 신분이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돈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하지만 너희는 연수생이야, 그냥 학생이야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약간 자원봉사 겸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1: 보여주기 식이죠.
0: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받아야 될 그런 약간 적극적인 권리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으로선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장에 배치돼서 일하는 구조고 겉으로는 제재를 피하고 실제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거를 그 돈은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5일 동안 1,00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0: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동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 3개월 안에 1만 명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도하거나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회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0: 네.
1: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난감해하는 상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유엔 제재를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 보여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넓히게 되는 거고 너무 러시아 쪽에만 기우게 된다면 이 한반도의 영향력이 러시아로 가는구나라고 또 중국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북한의 요구를 우리 인력을 받아줘서 우리가 더욱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이게 지방 공장이잖아요. 인력난을 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뭐 의류라든지 수산물 가공, 식품 공장.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완전히 허용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열고 빨리 들어와 지금이야 열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지방의 산업을 좀 더 융성시키는 그런 방향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논한 것처럼
0: 네.
1: 단순한 노동 문제로만은 볼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단순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일한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갈취의 문제인 거죠. 북한 노동자

0: 자들 임금이 상당 부분이 북한 달러국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1: 네.
0: 그 돈이 정권 유지 그리고 군사 개발 자금 뭐 잠수함 발사 뭐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잠수함마다 탄소 미사일이라든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 개발까지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또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북한 노동력이 국제 공급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 노동 산물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 노동을 약간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1: 네.
0: 이거는 인권 문제에서면서 동시에 제재 회피라든지 공급망 관리라든지 혹은 국제 안보 문제까지 이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전반적인 파악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0: 그림을 네.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규모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중국에 들어가는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입니다. 노동비자 아니라 무슨 뭐 그 단기 유학생이라든지 단기 방문자, 산업 연수생 네.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제재 회피 정황들을 낱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 배치 지역 뭐 아까 말씀드린 단동인지 아니면 저기 내륙 지역까지 북한 노동자가 배치되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중국 공장 이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규모와 신분과 배치 지역을 집중하면서
0: 네.
1: 그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0: 이게 제주 회피도 있고 강제 노동 문제가 있고 외화벌이 구조가 결합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국 내 공장 그리고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 이런 문제도 여기에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해외 기업들도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거는 값싼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그리고 제재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 인권 보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신다면
1: 네.
0: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이렇게 북녘 주민들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녘의 주민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최근에 TV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연예인들이 수영, 스노우클링하는 방송을 봤어요. 이야, 정말 시원해 보이고 저도 물속으로 막 풍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에서는 안전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조심해야죠. 만약 누군가 물에서 사고가 나면 막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응급대원이 출동하면 그 사람 힘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 몇 번 설명하셨는데, 사고 난 사람이 힘을 쓰면 오히려 잘못 빠져나오고 잘 못 빠져나오죠. 응급대원이 그때 들어가면 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응급대원이 사고자를 끌어내면 비교적 손쉽게 함께 물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응급대원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말이죠. 내 힘이 빠져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힘을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서 사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막 다 힘이 막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 힘 좀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우리 삶의 응급대장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한 사람이죠. 자, 거기 있죠. 힘 좀 빼고요. 자, 우리 하나님 손 꽉 잡아보자고요. 김정선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 빼고,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주님 손을 쫙 잡고 일어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보면은 힘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보 때 그 힘 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잘 안 돼요. 인생의 초보도 그렇죠.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힘이 좀 빠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데, 힘 좀 빼려면 여러 뭐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고 경험을 좀 해야겠죠.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9826번님, 저도 힘을 빼야겠어요, 피디님. 그러게요. 힘 빼는 뭐 약, 뭐 힘 빼는 기술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할 때나 인생의 지혜, 뭐 이런 거, 힘 빼는 지혜. 아, 이거는 쉽게 안 되고 막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고 깨닫고 그래야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22일.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저랑 소통할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 어떻게 업로드 하셨죠? 지금 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죠? 핸드폰에 지금 다 돼 있죠, 여러분? 극동방송이라고 어플 스토어에 이렇게 검색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조금 예,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 글도 무료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전남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 아들이 5년 방학생, 지금 대학생 4학년,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빨리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기를. 아, 그렇구나. 5년 방학생, 방학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도 좀 아들에게 살짝 좀 들려주시고 작전을 잘 짜서 저한테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많이 덥다고요. 6235번님. 그러게요. 우리 이제 막 물놀이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급구조사 주님 아멘. 4496번님. 화성 마도 출첵. 일터에서 또 수원 함께하고 계시고 의정부 또 최영성님 반갑습니다. 인천 익산 양평 오고 계십니다.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고 청주에서 듣고 있다고 그쵸?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극동방송이 들립니다. 잘 그 전에 이제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조금 들렸는데 지금은 더 잘 들리죠. 청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9248번님. 힘 빼기도 힘들고 살 빼기도 힘드네. 4564번님. 그러게, 뭐 빼는 거 힘드네 참 진짜. 아, 주님께 맡기면 힘이 빠집니다. 5879번님. 부천 집에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은혜로운 시간 눈물도 있고 웃음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 손주도 방학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광주에서 4940번님. 자, 서울 은평구 이렇게 또. 그러게요. 저도 오늘 오프닝 쓰면서 2299번님 저도 이 말씀 생각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힘을 뺀다니까 이 말씀 생각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357장 밝은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침부터 병원 진료와 검사 결과 보고 이제 갑니다. 검사 결과 스탠드 받기 위해서 재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또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주에 계시는 0632번님, 그렇죠?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부산에서 8432번님 감사합니다. 앱으로 듣고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와,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방학 없는 청취자인데요. 피디님과 전화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듣고 있다고. 야, 7606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9950번님 감사해요. 속내 사랑의 교회 맞나요? 특세. 여러 강사님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8670번님 네, 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5월 22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어제가 이제 부부의 날이어가지고 제가 또 우리 찬양사회자 정자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라디오 예배도 했는데, 새끼라에서 보면은 가족 전도가 참 많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 전도 요청, 가족 전도, 저가 이제 삼자통화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게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 인수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또 자녀에게도 사랑해. 자, 새끼라 가족전도 때 이 사랑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이 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지금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하는 이 가족 전도 영상,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신 분, 특별히 이제 새끼라가 전국 방송이 되고 나서 서울 경기권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못 봤어요. 자, 가족 전도 새끼라 사랑의 영상, 여러분께서 지금 보길 원하시는 분들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동료나 어떤 지인 전도 대상자에게 이 영상 다 보여주십시오. 마음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새끼라 가족전도 사랑에 고백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8번님 경서구 가곡초등학교 6학년 진주은 오늘 생일이라고. 와, 41에 얻은 딸이에요. 좋은 친구 보내주셔서 슬프고 아플 때 위로가 많이 됐다고요. 제가 유방암으로

올해 5년 차인데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게 됐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7378번님을 축복하고 우리 주은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제 이곡 한번 나누고 싶어요. 아니야.

0: 네,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은이뿐만 아니라 5월 22일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셨던 분 진심으로 3개라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샵 1069 수신 문자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3개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가족에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꼭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163번님의 아들도 생일이었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름도 한번 보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가족전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 제가 지금 시어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용감한 며느리. 자, 우리 시어머니에게.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러니까 김영임님 되시나요?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그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해요.
1: 네.
0: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지금 혹시 남편분하고 같이 계시나요?
1: 예.
0: 옆에 계세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 서은희, 며느리. 우리 서은희 씨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인데요.
1: 예.
0: 극동방송에다가 우리 시부모님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뭔 사연인지 궁금한데.
0: 뭔 사연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알죠.
0: 어떻게 아세요?
1: 지극대 방송.
0: 어떻게 아세요?
1: 아유, 한 번씩 TV도 보고 그래요, 제가.
0: 저희 라디오인데.
1: 아,
0: 예?
1: 라디오예요?
0: 저
1: 아니요.
0: 라디오.
1: 아, 방송이니까 라디오네.
0: 라디오.
1: 아,
0: 라디오 혹시
1: 예.
0: 들어보셨어요?
1: 라디오는 안
0: 안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1: TV는 봤어, 내가.
0: TV는 봤는데, 혹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0: 광양.
1: 예.
0: 광양이시구나. 예. 어머님,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1: 그럼요.
0: 언제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1: 우리 아저씨도 다니고, 우리 아저씨 군대에서
0: 군대에서
1: 다녔다 하더라고.
0: 다녔고,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은 안 다니고 계시고,
1: 지금은
0: 지금은
1: 조금
0: 잠깐
1: 상처를 좀 받아서 안 가.
0: 상처를 받아서 누가 본인이 아니면 남편분이요?
1: 내가.
0: 아, 우리 어머님이 상처를 좀 받으셨어요?
1: 사람한테.
0: 사람한테. 아, 그래.
1: 남편도 그렇고.
0: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앞집 사람한테.
0: 앞집
1: 별로.
0: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면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진짜.
1: 아니, 아프니까 피하게 되더라고.
0: 그냥 맞아.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안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안 다닌 지한 3년
0: 3년
1: 됐어요.
0: 됐어요. 아, 그래도 막 30년 되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화를 선물 때문에 드렸는데 일단은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남편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나한테 저쪽으로 갔네.
0: 남편도 좀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세요.
1: 당신 이쪽으로
0: 이쪽으로
1: 와보세요.
0: 와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도 돼요. 스피커폰으로.
1: 예. 지금 폰으로 받고
0: 스피커폰.
1: 있어요.
0: 바꿀 줄
1: 말씀이니까
0: 아세요?
1: 선물을 고르래, 옆에 쪽에서.
0: 자, 우리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예쁜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 사연 줘가지고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 걸었어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보세요.
1: 아, 하나씩 주는 거예요?
0: 하나씩. 두 개. 자, 갑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그 다음에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하나씩 고른다면.
2: 저는 견과류.
0: 견과, 오케이. 아버님은 견과. 어머님은?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그 사연 내용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교회를 갔으면 하는 그 사연을 보냈어요.
1: 그래, 우리 착한 며느리.
0: 착한 며느리죠? 직접 한번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며느리 나오세요, 며느리.
3: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1: 고마워.
0: 자, 우리 며느리 맞죠? 며느리 목소리. 예.
3: 네.
0: 자, 아버님, 어머님.
1: 네.
0: 그, 지금 라디오 생방송이에요. 라디오 생방송.
1: 예.
0: 라디오 생방송 중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며느리가 지금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전국 생방송.
1: 예.
0: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 영광입니다, 영광.
0: 영광입니까?
1: 네.
0: 그래요. 자, 우리 며느리가 금방 짧고 굵게 하고 싶

0: 싶은 얘기 했잖아요.
1: 네네.
0: 오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까 그 아픔이 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님을 1대1로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서은이님.
2: 네.
0: 서은이님은 어디서 사세요?
2: 저는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0: 목포에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니까 한번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할래요?
2: 네.
0: 자 아버님 어머님.
1: 네.
0: 며느리 얘기 들어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멀어져요. 가까이.
1: 네.
0: 전화기 가까이. 자 우리 서은이님 네. 며느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자 얘기하시죠.
2: 아버지 어머니. 제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애쓴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는데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2: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가셨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매주일 좀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매년 추도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그래.
0: 야 어머님.
1: 네.
0: 며느리가 아주 그냥 찐이네요. 찐. 응?
1: 네, 우리 며느리 착하고.
0: 그러니까.
1: 곱고 그래요.
0: 진짜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1: 맞아요.
0: 와 우리 두 분 정말 너무 축복이고 우리 아들도 횡재네요. 아들도.
1: 네.
0: 아버님.
3: 네.
0: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3: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며느리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0: 네.
3: 실천을 못하고
0: 네.
3: 타일필 누르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0: 네.
3: 이게 공부를 못 나갔어요. 이번에 좀 각성해서
0: 네.
3: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1: 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분 정도 소요되는 기도가 있어요.
1: 네.
0: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
1: 네.
0: 저 따라서 아버님도요.
3: 네.
0: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우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택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뻗고 계시니까 이번에 딱 결단하셔가지고요.
3: 네.
0: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네.
0: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네. 나가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로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광양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 두세

0: 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1: 네.
0: 이번 주에 나가는 겁니다.
1: 네.
0: 손가락 약속. 약속했죠?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전달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우리 부르면서 끝낼까요? 예?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님이.
1: 네.
0: 왜이 찬송 좋아하세요?
1: 좀 뜻이 깊어서.
0: 뜻이 깊어서?
1: 응.
0: 어떤 뜻이 깊어서요?
1: 응?
0: 어떤 뜻이?
1: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응?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0: 그렇죠.
1: 마음은 있어요, 다닌
0: 항상
1: 사람과.
0: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 그게 참안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인, 강력한 사인 주실 때 그때 이제 딱 움직이셔야 돼요.
1: 네.
0: 알겠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시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한번.
1: 예.
0: 극동방송. 우리 며느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극동방송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나현종 아버님, 김영임 어머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잘 다녀요. 이런 소식 제가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 서은이님, 감사합니다.

0: 오늘이 워십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족 영상 새끼라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뿌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에 아까 그 며느리와 부모님의 통화 들으면서 많은 분들도 감동받으시고 어제 저녁에 장인 장모님 길이라 울산 처가에 갔는데 처남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년부터 제사 차림하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감사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울산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극동방송 열렬 팬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 가문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며느리의 시부모님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울었다고요. 0517번님, 8533번님 믿음의 명문과 집안 되시길 기도한다고. 며느리 너무 예쁘네요. 눈물 납니다. 울컥한다고 9250번님도요.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같은 친구. 친구가 또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동규님이네요. 이동규님. 신호 갑니다. 친구 요청자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님 되시죠?
1: 네, 네.
0: 저는 극동 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0: 예,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네.
0: 이정욱 친구.
1: 예, 예.
0: 아시죠?
1: 예.
0: 친구가 저 방송하고 있는데
1: 네.
0: 이동규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무슨 말이죠?
0: 예?
1: 무슨 말이지요?
0: 아, 그러니까 친구가 보냈다고. 우리 이정욱 씨가 이동규님 네. 사연을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셔서
1: 네, 네.
0: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예, 예.
1: 예, 예.
0: 지금 우리 이정욱 씨가 좀 얘기해놓지 않았나요?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니에요. 그냥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거니까 끊어. 아, 전화를 받으라고. 바쁘니까 끊으라고.
0: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전화 갈 거라고.
1: 에에에에에.
0: 받아. 하고 그냥 다 끊었어요?
1: 아니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0: 말도 안 하고?
1: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니까.
0: 네.
1: 에에에. 전화 받으라고.
0: 완전 화끈한데? 어딥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1: 에? 아, 저 지금 경남 창원입니다.
0: 창원?
1: 네네.
0: 야, 극동방송에서 전화 오면 받아. 하고 그냥 팍 끊었어요?
1: 예.
0: 네. 아무튼 예. 잘 받으셨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창원에서.
1: 아니 지금 저 창원에서 아이고 지금은 지금 전화 받은 데는 경주고요.
0: 아, 지금은 경주. 예.
1: 애들이랑 그 오늘 놀러 왔다가.
0: 아.
1: 네, 네.
0: 야, 또 경주 좋은 곳 가셨구나. 이제 극동 방송 아, 어떤 곳인 줄 아세요?
1: 아, 네, 알죠. 그 기독교 방송.
0: 그렇군요.
1: 네, 네.
0: 이정욱 씨하고는 어떤 친구세요?
1: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0: 예,
1: 네, 친구.
0: 친구.
1: 네네.
0: 혹시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1: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0: 예,
1: 그 뭐고 이정욱이가 자기 다니는 교회 가보자고 해서
0: 예예. 예.
1: 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죠.
0: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좀 다니다가
1: 지금 뭐,
0: 지금은 안 네, 다니고
1: 한 20, 예, 네, 한 20-30대 바짝 다니다가
0: 지금은 안 다니고 아,
1: 예.
0: 있고.
1: 예, 네, 지금은 잠깐 휴식기.
0: 휴식기.
1: 네, 뭐 잠재기
0: 상당히 네. 길어요. 지금 잠재기 휴식기.

0: 씨가, 예.
1: 아.
0: 우리 이정욱 씨는
1: 네.
0: 계속 교회를 잘 휴식기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1: 아,
0: 극동방송도 듣고.
1: 예, 그쵸.
0: 예.
1: 이정욱이는 그 울타리 자체가,
0: 예.
1: 예, 그 안에 있는 울타리고,
0: 아.
1: 예, 저는 이제 야생 울타리고.
0: 야생이구나. 울타리가 없구나.
1: 예.
0: 좀 울타리를 좀 쳐드려야 될것 같은데.
1: 아, 뭐, 충분히 울타리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니까, 자,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여기서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그 다음에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와, 주얼리는 어떤 건데요?
0: 주얼리 이제
1: 주얼리.
0: 뭐 주얼리 이렇게 그 쿠폰으로 드리면
1: 네.
0: 이렇게 뭐 귀걸이나 이런 걸로 목걸이나 뭐 이렇게
1: 네.
0: 교환하는 거예요.
1: 아, 주얼리 좋아?
0: 주얼리 좋아? 옆에 안에
1: 아,
0: 있어요?
1: 와이프. 예, 네, 와이프.
0: 오, 예.
1: 예, 네, 그래서 이왕이면,
0: 예.
1: 와이프 원하는 거.
0: 예.
1: 예.
0: 주얼리로?
1: 네. 예, 네, 그러면 주얼리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하고 그러면은
1: 네.
0: 안에 주시고 본인은 또
1: 네.
0: 뭐? 본인은 또 어떤 거요? 아까 거기서 또
1: 아.
0: 그런다면
1: 아까 그 뒤쪽에 뭐 있던데.
0: 저는 이동규님 드리고 싶거든요. 꼭 드리고 싶거든요.
1: 아.
0: 뒤쪽에 레모나
1: 네.
0: 화장품 캡슐 세제 주얼리 견과 커피 약과 연어 김치 김부각 유산균 소곱창 전골 이렇게 있었어요. 끝에서부터
1: 그리고 화장품 하겠습니다.
0: 화장품
1: 예. 그 남자 거 맞지야?
0: 남자도 써도 되죠. 그렇죠. 뭐
1: 예.
0: 미용비용도
1: 어린이네 거
0: 있고.
1: 아니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1: 네네.
0: 보내드릴게요. 자,
1: 아.
0: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정욱
1: 네.
0: 친구가 옆에
1: 예.
0: 연결이 돼 있었는데,
1: 아.
0: 아, 지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지금 도망간 건지. 예.
1: 아,
0: 옆에
1: 바쁘.
0: 지금 이정욱 씨가 있었는데,
1: 네네. 네네.
0: 이정욱 씨의 사연 내용은
1: 네.
0: 우리 이동균 친구가
1: 네.
0: 다시 예수님 믿고 꼭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지금 방송국에 보냈고, 제가
1: 네.
0: 지금 전국 생방송 중인데,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1: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예,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욱 씨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 지금
1: 네네.
0: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정욱 씨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정욱 씨한테. 덕분에 지금 방송
1: 이정욱.
0: 탔는데, 예, 이정욱,
1: 아, 이정욱, 아, 사랑하는 친구 이정욱아. 고맙다. 덕분에 내, 평생 처음으로 방송이란 걸 하면서 오네. 아, 안 그래도 맨날 만날 때마다, 같이 가자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좀만 기다려봐. 내좀 이게 잠재기 휴식기 좀 끝나면 조만간인 것 같다.
0: 네.
1: 같이 가서, 점심 먹자, 교회에서. 네.
0: 아유, 그래요.
1: 고맙다. 고맙고 사랑한다, 이 친구야.
0: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회밥 맛있잖아요. 그쵸?
1: 그쵸,
0: 예?
1: 그쵸.
0: 예?
1: 예, 네, 맞습니다.
0: 지금 휴식기가 좀 너무 길어요, 근데. 휴식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친구 덕분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 타는데,
1: 네.
0: 저희 방송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송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딱 찜하신 거예요, 오늘.
1: 아,
0: 이동규님 찜하셨어요. 지금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정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고 친구랑 마음속에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1: 아무튼
0: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아내는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1: 아내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0: 아무튼 자,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분이면
1: 있어요.
0: 됩니다. 사랑의
1: 네.
0: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동규님, 네네. 하나님

0: 님께서 우리 이동규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정욱 씨하고 같이 창원에 있나요?
1: 아, 그 뭐 사는 데는 뭐 창원 지내는데.
0: 네네.
1: 예, 정욱이가 저희 집 근처에 교회를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정욱 씨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로 꼭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0: 알겠죠? 네. 방송 끝나고 이정욱 씨에게 우리가 또 전화해서 제가 이정욱 씨도 한번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알겠습니다.
0: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또 바라면서 경주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5: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실천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0: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는 자기 백성으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낮에 구름을 펼쳐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위를 열어 샘물이 솟게 하셨으니 마치 사막 가운데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주는 자기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자기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기의 택한 자들이 기뻐 외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땅들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셨으며 다른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의 법을 따르게 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놀라우신 행동들을 선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업적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택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주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친절함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홍해에서 주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큰 능력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홍해를 꾸짖자 바다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마른 땅을 지나듯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적군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가 하신 일들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주시면서 무서운 전염병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일당들을 묻어버렸습니다. 불길이 나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태웠고 불꽃이 악한 무리를 살랐습니다. 호렙에서 그들은 황소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황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함의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가 택하신 모세가 가운데 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땅을 싫어하고 주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들어앉아 불평만 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른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올 지방의 바알에게 제사드리고 생명도 없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이 일로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서서 처형하자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런 일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무리바 샘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모세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자 모세가 함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며 그들의 풍습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무죄한 사람의 아들과 딸들을 죽였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셨으며 자신의 자녀인 그들을 미워하게 되셨습니다. 주는 그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들의 적국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으로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반역하며 점점 더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주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는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세상 나라들에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으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 모든 백성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성경은 이 신약과 구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능가하는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옛 가르침, 구약의 그 가르침들을 보다 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모순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산상수훈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다룰 여섯 가지 예 가운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 그리고 태도, 관점, 세계관 다루게 되죠.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관점, 또 우리의 삶의 기준,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본 구조는 앞으로 이제 반복되는데요.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대조가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규범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깊은 곳까지 다룬다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 열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다 더 깊은 인간의 생각,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인데요. 어떤 것이 살인인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 고의적 살인, 과실치사, 직접적 살인, 간접적 살인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살인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제시하시고 난 다음 새로운 가르침을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옛 가르침이죠.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잘 가르쳐 왔지만 그것보다 더 심화시켜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살인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누구든지 살인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살인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생각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과 거리가 멀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그랬을 겁니다. 율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기들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복이죠.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그런데 그 관계가 최악이 되는 상태는 뭐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주님의 해석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으며 욕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분노와 타인에 대한 멸시의 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멍청이 이름, 얼간이, 돌대가리. 이게 어떤 사람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업신여기는 겁니다. 악의적 경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가라는 이 단어는 가르침을 뱉을 때 나는 소리에서 파생된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악의적인 태도와 말을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강조점이 뭘까? 욕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기보다 분노와 적개심은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전하지 않다.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경멸의 태도, 분노, 적개심,

자체로 이미 형벌을 받을 만한 죄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은 마음 다루고 계십니다. 마음.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너희는 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어쩌면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라 많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살죠. 마치 폭탄을 안고 다니는 사람처럼. 여러분, 분노하는 순간 자신의 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행동의 통제권을 분노라는 감정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분노할 때 내뱉는 말도 매우 폭력적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언어폭력, 말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너 같은 인간은 쓸모가 없어,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인종적인 경멸 이것도 참 많죠.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도 얼마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악의적인 비하를 하고 입에 담기 힘든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과 바리새인들이 빠진 오류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우월주의입니다. 영적 우월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한 자부심,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언어의 폭력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살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살인과는 상관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착각하게 되죠.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욕이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만에 눈에 띕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경멸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악은 숨어있죠.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분노와 멸시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고 있음에도 나는 착하고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생명의 소중함 자체가 없이 대하는 태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상대를 짓밟지 않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상대를 충분히 존중히 여기주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23절, 24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예배자가 예물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인의 뜰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또 있어. 그걸 또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손에 들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딱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형제와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 화해, 후, 예배.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만약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

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내가 나를 속인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는 뒤틀려져 있는 마귀들과 살 누가 마귀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열심히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까? 열심히 기도하면 상달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너희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관계가 꼬여있으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주님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접근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이 먼저라는 여단에 동그라미를 쳐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프라이오리티.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러 온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말고 그 떠오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외식적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외식으로 흐르면 종교화로 가고 종교화로 가면 결국은 냉혹한 종교인들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그 형제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고 뒹굴고 있는,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스스로 자족한다면 그 얼마나 냉혹한 거냐, 비인간적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었어.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움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라는 의식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이죠. 25절로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 법정까지 가지 말라. 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급히 사과하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꼬여있는 그 관계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키우지 마라. 미루지 말라. 여러분, 불길도 작을 때 끄기는 쉽잖아요. 확 퍼져버리면 못 꺼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뭐예요? 작은 분노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게 되고, 심하면

가해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말의 불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게 하세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생각과 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빠른 화해, 관계를 빨리 풀어라.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묶인 관계를 해결해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는데 그냥 예배만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 막말을 하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 종교화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꽉 막혀있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신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게 다름 아닌 화해를 하려는 아니면 그냥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중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해석은 구약의 해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할 때 여기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기독교는 매우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적대감, 미움,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살인이다. 주님은 마음을 다루십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죠. 어떻습니까? 살인이 세상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난 사람 안 죽였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폭력 문화가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폭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귀를 교리합니다. 분노는 18을 초래하고 라가라고 경멸에 찬 말을 하면 최고 법정에서 정죄를 받을 만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인가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합당한 죄가 될 수 있다. 이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은 얼마나 심각한 죄로 다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간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아전 인습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둔감해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발이에요. 살인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모욕과 멸시, 비하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어 성취되는가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대하신 수준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Anybody, 누구든지 죄인까지 품어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다름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배타적입니다. 끼리끼리입니다. 편을 가릅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하나의 의식만 치르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나를 묻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물으십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증오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멸시에 편에 서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레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돕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심은 죄입니다. 성경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레인과 제사장들은 살인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성과 참된 신앙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도 선입니다. 근데 가짜 선입니다. 그 선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고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독선적이고 냉혹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보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 본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신 이 열심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을 하셔야 돼요. 갈등하고 꼬여있으면 푸셔야 돼요.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교회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역은 하는데 매 싸우면 주님이 그 사역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싸우며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때로는 일을 못해도 부족해도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갈수록 관대해지고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갈수록 푸근해지고 갈수록 몰랑몰랑해지고 갈수록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화해 구예배, 종교적 의식보다 외적 행위 열심보다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젊은 세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신학교 역시 이전과 같은 열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단지 믿는다는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 사경에 참석하고 밤늦도록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반드시 또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사회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교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10장 23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어려서부터 목사를 알고 성도들을 알면서 자라가는 아이는 가장 복받은 아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자녀들이 복받을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자꾸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안수집사야. 저 사람은 권사야. 저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한 가족이거든요. 저도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중에 형제를 1년에 겨우 한 번 보는 형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쩌다 기회를 놓치면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혈육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만납니다. 빈번하게 만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경신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복받을 근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보는 대로 안부를 묻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우리는 보는 대로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기도하는 한 가족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을 받는 한 가족입니다. 가정을 창설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기득권층이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에 들렸다, 여러분 선과학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선과학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귀신, 즉 미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 가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하고 결국은 죽일 작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어떤 소문을 퍼뜨렸느냐라고 하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적대 관계에 있던 팔레스타인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한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로 갔던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다시 종교 지도자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증거하고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바알세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들의 왕이라고 해주세요.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 멸망할 자들을 숭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귀들의 통치자로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전시한 전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뭐 마귀, 사탄, 특별히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이런 게 등장하면 그 근원이 어디인가? 똥집이에요, 똥집. 똥집 아시죠? 화장실. 화장실의 주인이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마귀를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그가 능력을 행한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는지 예수님의 혈육인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견뎌낼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저는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미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참아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들이 예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은 누구인가?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에는요,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경신교회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가족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분들의 많은 오해를 풀어내는 이런 역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있죠?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망 들어야죠. 원망할 게 아니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에게는 신앙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책임이 가족들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를 변화시켰던 그 중심에 보면 부부를 위한 신앙적인 책임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7장 16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왔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무도 개입할 수 없도록 가족관계를 형성해 놓았는데 아내된 자들이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편된 자들이여,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나라에 가장 주요했느냐?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특별히 부인들의 이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남편의 구두 들고 나와서 이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배당을 눈물로 적시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즘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믿지 않는 아내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들

일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복 받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 음란의 도시,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부에게 대한 신앙적 책임이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자녀를 위한 신앙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관대한 거 아닙니까? 신앙은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춤추는 예배자로 증거되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열정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드림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전부 후한 일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을 누가 배웠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에 대한 경험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적인 측면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 길인 줄 믿습니까? 예배가 해답인 줄 믿습니까? 예배하면 반드시 해답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은 곡조부터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응답의 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에 참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순간 해답을 얻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예배의 진심이었던 예배자였는데 그의 아들이 예배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 책임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자녀에게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시고 아이가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가족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로 제자들에게, 오늘 독자가 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족이 누구인가? 좀 생뚱맞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본 마가복음 3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혈육으로 맺어진 어머니도 와 있고 형제들도 와 있고 자매들도 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 못을 박듯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는 잠적 신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호칭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신자로 드러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잠재적 신자로 품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유일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영혼을 좀 담아서 불러봐요. 솔톤으로.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이 줄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길인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즉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 또 주일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권세! 문제가 잔뜩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외면하지도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구원받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무엇을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복 받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복 받는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복 받는 자입니다. 지금 복받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신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 시대의 경신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벼랑 끝자락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마가복음 10장에는 계속 연결선상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될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극 존칭을 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뭐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현재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만큼 부자였든지 심히 큰 부자였는데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 부모 공경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킨 것 같아서 영생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웃들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부족한 게 뭘까요? 부족한 게 뭘까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물질이 부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부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부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면서도 그가 했던 질문은 시체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 타보셨습니까? 낙타 엄청 큽니다. 아무리 담대한 장정이라도 앉아있는 낙타의 등에 딱 올라타서 일어서면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것의 대명사가 낙타입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요? 바늘귀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였던 사람이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재물 자체를 선택하고 말았던 어리석음의 극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재물이 큽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큽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자유함 잃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신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클까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큽니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일에 매우 소홀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어 있는 이 재물에 관한 것만 헤아리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재물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재물을 맡아서 인생을 삽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증거입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돌아서 자기 길로 갔다. 근심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안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크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재물이 큽니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가 지금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한 고집 한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한 고집씩 했고 한 성질씩 했던 사람입니다. 은퇴하시던 한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정말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집도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분은 밭도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분은 금강지도 팔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한 가지 못 바친 게 있더래요. 성질머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뽑아내야 될 것을 뽑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부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은혜로 주셨는데 영생의 귀중함

알았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은 현재의 삶을 넘어서 미래까지도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을 통해서 옵니다. 현재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영생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 안에 현실의 해답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해답이 영생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영생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누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단어 하나를 마음에 품읍시다. 따라갑시다. 확장된 가족.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확장된 가족은 곧 하나님의 가족인데, 누가 확장된 가족인가? 한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장된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괄목할 만한 신앙 부흥과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은 확장된 가족이 곧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증거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강화도에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강화도 북단에 위치한 홍의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을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홍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의 이름의 끝자가 한문의 한일자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장양일, 홍순일, 주광일. 성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자가 이렇게 통일을 됐을까? 한일자를 써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거든요. 홍이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서당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점차 마을 사람들이 훈장이 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배우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새 이름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의견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한국의 장명법을 따라서 뒤에 끝자를 돌림자로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한일자, 우리가 한날 한시에 세례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 홍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강화도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강화 북쪽에 있는 교동섬에서는 믿을 신자를 돌림자로 넣어서 교인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 자료로 발견됐습니다. 보실래요? 방달신, 방합신, 서풍신, 서한신, 황여신, 황초신. 믿음이 있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제 이름도 김판신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왜 오해만 잔뜩 갖고 가는데요?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은 외면하면서 왜 사람이 하고 싶은 길만 걸어가는데요? 우리는 확장된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확장된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0: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자손 대대로 확장된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축복의 증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런웨이 위 모델들의 걸음걸이는 휘청거림 없이 절도와 힘이 느껴지죠. 무표정에 팔은 자연스럽게, 턱은 치켜들지 않되 무게중심은 살짝 뒤에 두고. 이 고양이 걸음처럼 가볍지만 당당하게 걷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음악 소리에 보는 시선까지 많은 패션쇼 현장에서 이 잘 걷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델들은 잘 걷기 위해 런웨이 끝 지점에 마음속으로 점 하나를 찍어둔다고 합니다. 오직 거기만 바라보며 집중해서 걷다 보면 동선도 자세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걷다 보면 언젠가 그 믿음의 길을 무사 완주하는 날이 오겠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런웨이 위 모델들의 워킹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주변 반응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할 때 비로소 걸음도 자세도 리듬도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자꾸 주변을 보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나보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 같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문제와 걱정들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도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외로움도 아픔도 십자가의 고난도 견디시면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하루 이 한 주 마음이 조금 흔들리셨어도 또 걸음이 무겁고 지치셨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선을 주님께 두면 되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한 주간도 많이 쓰셨어요. 다들 어디에서 행저질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와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시선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하셨어요. 아, 사람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죠. 무엇을 자주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도 달라지고 걸어가는 방향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살다 보면 자꾸 현실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 내 문제, 내 부족함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소망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우리의 시선 이 시간 주님께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뭐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걸어갈 용기가 생기니까요. 아, 오늘도 믿음의 길 위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금요일 저녁 퇴근길이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금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저녁 식사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두 모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꽃고선 코너로 함께하고 있죠. 찬양 듣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란의 예수가 계시네 이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우리 왜 5월달이 왜 이렇게 더운 거죠 벌써?
0: 이제 여름이 정말 코앞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지금도 거의 뭐 여름과 진배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1: 네, 30도를 넘어서니까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도 저는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이 나은 것 같아요.
1: 그러세요.
0: 네, 뭐 그렇습니다.
1: 저는 사실은 네. 예, 여름보단 겨울이 더 좋은데요.
0: 아, 그래요? 네네. 더 쾌적해서?
1: 아, 네, 아하. 그게 더 저는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전 추우면 좀 아프더라고요.
1: 아, 그러신 분들이 있죠. 네, 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네. 춘천 여행을 좀 해봤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이번 주부터는 어딜 여행하게 될지 또 궁금한데요.
1: 네, 그 네.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요.
0: 좋습니다.
1: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지역을 여행했는데
0: 맞아요.
1: 지난 5년여의 방송 시간을 돌아보면서
0: 네.
1: 우리 광주의 방송 가족분들과 여행하지 않은 지역이 어딘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0: 오, 네.
1: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춘천을 여행했던 거고요.
0: 네.
1: 오늘부터는 제주로 순례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0: 제주?
1: 네, 맞습니다.
0: 와, 제주 너무 좋죠.
1: 그렇죠.
0: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를 많이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0: 네.
1: 사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제주는 탐나라고 불렸던 고대 국가가 존재하는 섬이었습니다.
0: 맞아요. 탐나국 예. 막 이렇게
1: 맞습니다.
0: 표현하잖아요.
1: 이후 고려시대가 되어서야 탐나국은 나라의 행정지역으로 편입됩니다.
0: 그렇군요.
1: 이후 제주의 원주민들이 육지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주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0: 네,
1: 섬보다는 무치는 아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1: 조선시대에는요. 결국 출국, 그러니까 출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0: 네.
1: 금지령이 포고되면서 무려 200년 가까이 제주 사람들은 육지로 나올 수 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0: 와, 200년이나?
1: 네네.
0: 와, 지금은 너무 쉽게 저희가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잖아요. 뭐 배 타고 가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막 왔다 갔다 이주가 쉽지가 않았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는 제주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1: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0: 네.
1: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0: 네.
1: 그냥 바로 네. 그 제주 선교가 시작되는 그 첫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0: 좋습니다. 네,
1: 1907년 그 해에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월 17일이었는데요.
0: 네.
1: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 날은 금년에 한국에 있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해라고 기록했는데요.
0: 네.
1: 1907년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0: 맞아요.
1: 평양을 시작으로 한반도 그쵸? 전역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해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 열매를 맺던 9월 17일을 호남 지역에서 이곳에서
0: 예,
1: 사역했던 네.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0: 1907년 9월 17일 오후 7시 30분 모든 관심의 절정인 한국 장로교회의 첫 열매들인 전도사 7명의 형제들을 목사로 안수하는 시간이 되었다.

0: 회장이 일곱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을 선포하였다. 이들은 5년 이상의 신학 과정을 마치고 조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다. 이들 일곱 명이 다 일어나서 거룩하게 목회 사역을 위해 선서했고 장로회의 규칙에 충성하기로 선서하였다. 일곱 명은 무릎을 꿇었고 회원들이 이들을 둘러서서 각각 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장이 거룩한 성별의 기도를 하였다. 그런 다음에 각 회원들이 새로 안수받은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대로 돌려가며 오른손으로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사랑스러운 환영의 말과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진심 어린 격려가 이어졌다. 악수례가 끝나고 게일과 레이놀즈가 새로 안수받은 목사들에게 간단한 권면을 하였다. 일곱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서경조 목사가 축도를 하였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 일곱 분이 안수받은 날에 관한 기록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방송 가족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그날의 기록을 조금 상세히 소개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0: 그래요?
1: 예, 그 일곱 분의 목사님의 이름이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목사님이시거든요.
0: 네.
1: 근데 이분들이 안수받은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큰 사건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0: 또 다른 큰 사건? 어떤 걸까요?
1: 네.
0: 일곱 명의 목회자가 세워진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다른 일이 있었어요?
1: 바로 그날 네. 한국교회에 해외 선교국을 설치한 사건입니다.
0: 해외 선교국?
1: 네. 저는 이제 선교사님에 관해 연구하다 보니까
0: 그쵸.
1: 목사님 세워지신 날도 너무 중요하지만
0: 네.
1: 그날 해외 선교국을 설치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곱 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답니다.
0: 방금 그 기록에 나온 일곱 분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1: 네네.
0: 오, 그렇군요. 첫 번째 목회자들이 세워지던 날에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국이 세워졌던 건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태생부터 선교적인 교회였네요.
1: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요. 교회가 태생적으로 선교적이었다라는 그 말은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네.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0: 그래요.
1: 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는 목회자가 계시는데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기풍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세요.
0: 첫 번째 선교사님이 이기풍 목사님. 저 많이 들어봤어요.
1: 맞아요.
0: 네.
1: 제주는 예로부터 풀로 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에 탁라, 그래서 풀립 탁자에 그물 라자를 썼거든요.
0: 탁라. 네.
1: 네. 또는 깊고 먼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라는 뜻으로 탐나, 뭐 이렇게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 때 탐나 이야기를 좀 하셨던 거군요.
1: 네. 네네.
0: 그러면 첫 선교지가 제주도인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피디님, 네, 이제 네. 탐나에서 이제 탐나국에서 이제 우리는 제주로 여행을 할 건데요.
0: 좋습니다.
1: 혹시 이제 또 제주라는 지명의 뜻은 알고 계세요?
0: 아, 제주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우리 제주 하는데
0: 네, 자주 가는데
1: 제주의 뜻은 잘 모르실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제주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 충렬왕 때부터 사용했다고 전해져요.
0: 와, 오래됐네요.
1: 네, 네. 제주의 한자는 건널제 고을주.
0: 오.
1: 그래서 바다 건너 고을이라는 뜻이었대요.
0: 바다 건너 고을.
1: 네, 딱 제주도와 어울리는 말이죠.
0: 맞네요. 네.
1: 아시아 네. 대륙의 동쪽 끝에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네. 곳이었죠.
0: 네.
1: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리겠지만 제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낯선 땅,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0: 맞아요. 지금도 제주 사투리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1: 아, 맞아요.
0: 저희 어머니는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대체 어디에 속았냐 이런 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한다. 네네. 이렇게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1: 그 드라마에서 제목을 따로 설명해 주진 않았나 봅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일곱 분의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이기풍 목사님이 또 제주 선교사로 세워지시고 제주도로 향하게 되시는지 궁금한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네. 정확히 스토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 아, 예, 예. 이제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1: 목사님은

0: 1948년 평양에서 태어나세요.
1: 네.
0: 어린 시절 똑똑하고 총명한 학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학과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요. 사서삼경을 외우고
1: 와.
0: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기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1: 오, 아주 총명했네요.
0: 네. 또한 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협심이 아주 강한 청년이기도 했답니다.
1: 와, 의협심까지?
0: 네. 오. 그런 그가 청년 시절에 동학에도 잠시 몸을 담궜었는데요.
1: 그렇군요.
0: 꼿꼿은 이 시간을 통해서 동학운동에 관해서 짧게 여러 차례 소개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주 나왔죠.
0: 네. 네. 동학운동의 여러 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사실 그중에 하나가 서학을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1: 그랬죠.
0: 그러다 보니 이기풍 당시 청년은 1890년대 평양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서양 선교사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1: 맞아요. 이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서학을 좀 멀리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네.
1: 선교사님. 청년 시절에 이기풍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군요. 그 선교를 어렵게 하는 사람 네. 중에 하나였군요.
0: 사실 뭐
1: 네.
0: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 청년이었죠.
1: 아 그렇죠. 맞아요.
0: 네. 네. 하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기풍 청년이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1: 오, 그래요?
0: 초기 평양 지역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인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1: 네.
0: 하루는 평양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셨대요.
1: 네.
0: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했던 한 청년 무리가 있었고 그들이 선교사님을 위협했습니다.
1: 오.
0: 그들은 작은 돌이나 또 겨울에는 얼린 솔방울을 무기삼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1: 와, 그 정도로.
0: 그 무리들 가운데 청년 이기풍도 있었던 겁니다.
1: 오, 그래요.
0: 네네.
1: 네. 근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뭐 아까 선교사님께서 이기풍 청년이 선교지에 사역하는 힘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0: 네.
1: 이거랑 그 사건이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0: 오늘 당장 그 비밀을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요.
1: 아,
0: 네, 몇 주 지나면 아 네. 이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거예요.
1: 좋습니다.
0: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1: 네.
0: 바로 청일전쟁이었죠.
1: 맞아요.
0: 그해 가을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1: 네.
0: 많은 이들이 목숨을 구하고자 타지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기풍은 당시 원산으로 몸을 피했는데요.
1: 원산으로?
0: 네.
1: 네.
0: 그거 원산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 거기서도 또 전도하는 한 선교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1: 오, 선교사님들을 자꾸 만나네요.
0: 네.
1: 네.
0: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요.
1: 네.
0: 그 모습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1: 뭐 비슷하게 이제 서양 분이시니까
0: 네.
1: 풍기는 분위기도 있었겠죠.
0: 맞아요. 우리가 네. 지금은 뭐 서양인들이 곁에 늘 있지만
1: 네.
0: 사실은 서양 분들 우리 언뜻 한번 봐가지고는 얼굴 잘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1: 맞아요.
0: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보고 자꾸만 같은 얼굴인 줄 알고
1: 그쵸.
0: 조금 헷갈려하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돌을 던지고 위협했던 일이 갑자기 그 머릿속에 스쳐간 거예요.
1: 아~
0: 왜냐하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랑 실제로 사진 보면 많이 닮으셨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이기풍 청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 어머, 네.
0: 기풍아,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1: 꿈에서요.
0: 라고 말이죠.
1: 오,
0: 예, 예.
1: 네.
0: 갑자기 잠에서 확 깬 이기풍 청년이요. 이 혼란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1: 네.
0: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날이 밝자 그 길로 스왈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겪은 과거의 일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원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 오, 그렇군요.
0: 1896년 세례를 받은 이기풍은 평양으로 돌아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선교사님들을 내쫓기 위해 했던 그 무력을 행사했던 청년 중에 한 명임을 밝히고
1: 와.
0: 용서를 구합니다.
1: 직접 가서 용서를 구했네요.
0: 네. 이제 용기 있는 청년이었죠.
1: 그러니까요.
0: 이후 매서인으로 조사로 활동하면서 이기풍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1: 오, 그렇군요.
0: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회인 동노회가 세워졌을 때
1: 네.
0: 첫 번째 사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담당자가 되었던 거죠.
1: 오, 그렇게 동노회 해외선교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셨던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기풍 목사님은 언제 제주로 들어가세요? 지금 보니까 평양에 계셨던 것 같은데
0: 네네.
1: 당시에 제주로 입도하는 게 뭐 지금처럼 막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 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너무 궁금한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마치기 전

0: 전에 저희 퀴즈 하나 성 교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좀 네. 고난이도 퀴즈인데요.
0: 고난이도예요?
1: 네,
0: 아, 좋습니다.
1: 우리가 아는 분 이름이 세 분이 나올 거여서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 처음 7분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목사님들은 첫 번째 사역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때 선교사로 제주에 가게 되시는 분의 성함을 맞히는 건데요. 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1번.
0: 1번.
1: 길선주 목사님.
0: 길선주 목사님.
1: 2번. 주기철 목사님.
0: 2번. 주기철 목사님.
1: 3번. 이기풍 목사님.
0: 3번 이기풍 목사님.
1: 네, 좋아하시는 네. 목사님의 이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내가 네. 아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세 분 다 우리가 또 들었던 목사님들의 이름이어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고난이도지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자, 제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계속해서 나눴는데 선교사님, 저희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홀리파이어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꽃고선 오늘 퀴즈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7분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첫 번째 사역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때 선교사로 제주에 가게 되시는 분의 성함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 길선주 목사님, 2번 주기철 목사님, 3번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아, 너무 고난이도였나요? 정답은 뚜구뚜구뚜구뚜구 3번 이기풍 목사님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제주와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꽃고선에서 함께 나누었죠. 아, 다들 정답을 그래서 잘 맞춰주셨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행저슬라이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시는 분들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또 금요일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주말과 주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스카프레노 레위지파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금요일 오늘은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길에 위치한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마감되는 그곳, 가정. 얼굴을 맞대며 싸우고 울던 형제, 자매들. 형제 때문에 야단 맞아도 그렇게 믿거나 싫어할 수 없습니다.

없고 부대끼며 짜증나고 힘들어도 돌아서서 다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기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아름다웠던 기억들과는 다르게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수와 포근함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그렇지 못했던 어머니, 그렇지 못했던 아버지와 형제들, 원치 않는 가정의 아픔과 다툼과 비극으로 불행한 기억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따스함과 편안함을 주었던 부모님,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세월의 흐름 앞에 어느새 나의 짐이 되고 있고 내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룻기 1장의 엘리멜렉 가정은 단란하고 아름다웠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예기치 않는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삶의 자리를 모압이라는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옮긴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가장과 갓 결혼한 두 아들이 죽고 세 명의 과부만이 남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불어닥친 흉년이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기억들을 찢어놓고 갈라놓았던 일들은 없었습니까?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의 흉년이 들어 미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흉년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고 새롭게 살겠다고 시작했던 삶 속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회복할 수 없는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분은 없는지요?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험난했던 사사시대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실패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구원사역을 준비해 나가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서진 가정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정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아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었던 세 명의 과부만이 남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룻기 1장에 보면 돌아가더라고 하는 단어가 8번씩이나 나옵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난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을 피하여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했던 자신의 삶과 자기 가정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체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후손들로 기르는 것보다는 모압의 이방인들과 결혼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 정도로 무감각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는 내 편안함과 편익을 쫓아서 선택했던 나의 태도가 오늘 내 삶 속에 이러한 불행과 어려움을 불렀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나오미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믿음을 선택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홀로서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기할 힘도 나이도 돈도 가족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령이지만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남편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자식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삶의 결단이 며느리들도 돌려보내며 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섬세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 삶의 문제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 나에게 살라고 명하신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저버리고 편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육신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여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회복과 쓰임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보며 새롭게 정립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셨습니까? 그럴 줄을 몰랐다고 울고 있다면 진작 알았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진즉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시작하리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은 오늘 나의 삶, 때로는 희망 없어 보이는 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겨진 새 과부는 각자 인생 속에 다가온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더 심각한 불행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행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놀라운 사랑이 남아있는 새 가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혼란이 닥치면 가족들 간이 원망하고 원인을 다른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손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애입니다. 내 남편이 아팠을 때 부모가 조금만 더 다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었다면 남편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이미 멍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세 가부가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동행하겠다고 두 며느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문화가 다릅니다. 풍속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익숙한 것과는 결별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동행하지 않은 그 두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젊은 며느리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어머니와 함께 붙들고 우는 두 며느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도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부서집니다.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아닌가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찾아서 판단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알아줄 수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룻의 신앙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어디에서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 혹은 전능자라는 단어를 룻기 1장에서 무려 7번이나 사용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자신의 큰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죽음 앞에서도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여 주저앉아 울고 싶을 그 순간에 절망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축복이 하나님께 있노라 고백하며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서 룻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여, 고난과 어려움에서 절망스러운 일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노라고 고백하며 툴툴 털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에서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 금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54국에

7번 062-954-1217번 광주 창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

0: 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일터를 예배로 바꾸는 비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터를 예배로 바꾸는 비밀, 죽게 하듯 하라. 일터를 예배로 바꾸는 비밀, 죽게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터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에베소서의 원독자들,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문화 안에 자리하고 있었죠. 로마 시대 때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바로 이 일터의 문제는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걸린 현장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행할 때 그 생명과 직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바로 노예들은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바로 이 노예 제도, 사람을 납치하여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 위에서 그와 같은 학대와 그리고 자신의 권위로서 누르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 그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서 누구를 머리에 두셨고 누구를 그 명령에 순응하는 자로 두셨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와 같이 서로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바로 우리 모든 성도 또한 그 질서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지금은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경제적 활동 속에 고용이 있습니다. 누구는 고용주고 누구는 고용인이며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직원인 것이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바람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용주, 고용인, 직장인, 또 사장, 이런 귀한 노사의 관계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을 돌아보면 그 노사 관계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갈등이 심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안에는 근원적인 탐욕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리고 고용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일은 적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용은 저 줄이고 싶어 하죠. 지금 이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구조 속에서 이 순환을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적당한 절충을 이루거나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강력한 법과 아니면 공정한 계약이나 아니면 보호나 관찰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시도합니다. 예, 법과 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법과 제도만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좋은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악된 인간의 부패한 모습은 끝없는 이기성을 추구합니다. 이기심이죠. 조금 더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모습이 아무리 좋은 제도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불의한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요? 더 많은 최첨단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많은 학력, 고학력 사회가 되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범죄가 사라집니까? 최첨단 그 범죄의 고도에 그 지식을 이용한 범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은 교육과 어떤 지식의 필요성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성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여러 삼터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고용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산적, 소비적 활동을 함께하고 있어요.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복음 안에서 맺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은 그 당시의 교인뿐만 아니라 21세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말씀을 듣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들아, 노예가 있지요? 예, 성경에서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종의 눈을 상하겠다면 그를 자유케 해서 풀어주도록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용제도처럼 그 종에 대한 자유를 분명히 주고 있는데요. 그 6년이 만약 다 차게 되면 7년째는 자유케 하는 제도까지도 이 히브리인 노예제도 안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 종들에게, 성도인 종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두려워하고 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경외와 존중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 대하듯 지금 주님의 크심을 알기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하는지 바로 그 경외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지금 상전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상전, 바로 위에 있는 상사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라. 인정하는데 그것이 단지 그래 나보다 하나 위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주께서 그 모든 자리와 권위를 두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듯 그와 같이 순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일터에서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하는 동기가 바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직장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죠. 그런데 나가자마자 이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일처럼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직장 가면 직장인 모드로 바뀌어요. 자기의 직급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인격,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사라진 채 직장에서는 상사의 모드로 바뀌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직장에서의 아주 큰 사명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속적인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파트타이머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임 사역자예요. 올타임 사역자예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전임 사역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죠. 상사가 있을 때 없을 때, 야 눈가림으로 있을 때 없을 때 달라요. 6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뭐 어디에 호소할 법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탈출할 만한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에 억울하게 자기는 팔렸고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놀랍게 이 요셉에 대한 또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지금 이 요셉이 일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일 속에서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봤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지금 이 요셉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했다. 하나님이 그의 임재로서 그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하는데 누군가 이런 평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아. 성실한 사람이야. 대충대충 일하는 법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 사신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눈가림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보디발이 있든 없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월급 때문에 일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직장의 상사의 눈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십니까? 상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동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직업이라는 것을 자아성취와 또 자아개발 그리고 자신의 어떤 환경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 직업의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며 선교적 현장이며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가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검증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일터는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단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겨야 하는데 어떤 태도일까요? 그 태도를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주를 섬기듯하라. 바로 이것은 기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를 섬기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그 알미 이 모든 일에 가치를 주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주께서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그 일 속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하듯 하는 기쁨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주를 섬기듯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표정을 온화하게 지으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스트레스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분노 게이지는 치솟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죠. 내 마음속부터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질투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그 모든 것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들이 6년째 섬기면 7년째 자유롭게 됐어요. 주님께 사랑으로, 감사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주님을, 주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신 스스로 종신토록 종살이를 하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분명히 자신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떠나도 돼요. 다른 곳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상전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자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노예이기 때문에 그 처와 그리고 자식들도 노예겠죠.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노예로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이것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에 나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누릴 수 있지만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자유를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에 송곳으로 뚫어서 그것을 표삼아서 평생토록 나는 주인을 사랑하며 섬기는 종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이요.
죽게 하듯 한다는

표현은 나는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우고 사람함으로써 낮아져서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 하듯의 정수인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사랑함으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지위,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케노시스, 비우십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린 듯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셨습니다. 그레이드가 틀려요. 우리랑 견줄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순교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몇 곱절, 아니 이 우주 천문학적으로 드려도 그분의 생명 하나와 견줄 수 없는 우리의 가치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주께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일을 하지만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착한 주인, 선한 주인에게는 우리 또한 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 우리를 괴롭히는 주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똑같은 주님을 섬기듯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아내는 것,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누구에게 아름답다고요? 하나님께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일을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수고 노고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공로주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선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받을 줄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걸까요?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 이런 걸까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 그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겐 최고의 보상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를 따라서

공평하게 대우해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외모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과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 자원들 그런 것들로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평가해줘요. 저 사람 집안이 이래, 저 사람 직업이 이거야,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이 정도야. 그것으로 우리는 외모로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종이냐? 주인이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공정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1세기 로마 시대에 지금 주인과 종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주는 변혁이죠. 복음 안에서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씀을 당연히 행할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하는 이 말은 정신 나간 말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과 함께 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 이건 이야기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주인과 그 종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회사에서 어떤 관리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급을 가지고 부하 직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복음을 어떻게 펼쳐내고 있습니까? 한 주인과 노예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요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면요 잡히면 그 잡힌 자의 도망자라는 F자를 새겨서 이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도망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간 곳이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 누구에게 갔는가? 바울에게 갔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서신,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빌레몬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 또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런데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자였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쓸모있는 자였어요. 전에는 쓸모없는 자같이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어요.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종 이상으로서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형제다. 도망자가 형제라고?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봤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형제가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의 노예 제도에서 종이라는 신분을 건너뛰어 그 이상으로서 우리는 그대를 형제로 마주해야 한다. 나와

0: 당신의 관계가 더욱 그러하다면 당신 또한 그러지 않겠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그 모든 것을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섬김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격으로 드려지는 모든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처럼 드려지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의 가치를 몰라주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중심을 드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나를 붙들었을 때 이 사활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직장에서의 모습을 예배로 바꿀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은 믿음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 삶의 예배자리로 나가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직원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주의 백성이고요. 또 주님의 목장에서 사랑받는 양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양떼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니 르블랑의 좋으신 하나님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찬송가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변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다양한 찬양 또 준비했어요. 먼저 조준모의 찬양 길 함께 듣고 오시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수아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목자와 양, 사랑 이야기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리 사라진 것 같은 서글픔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리원의 주는 나의 목자, 주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김도연의 검은아 아름답다, 그리고 초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나무엔의 찬송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듯이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0: 아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15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사역을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들어볼까요?

제 이름은 마태입니다. 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저와 제 가족만 생각했고 야망도 크고 욕심도 많았지요. 그리고

0: 어느 정도 성공도 맛보았습니다. 로만 우리를 정복하고 많은 세금을 요구했는데 전 우리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로마인의 앞잡이 세리가 되어 돈을 벌어들였죠.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물건을 사도 제가 생각했던 행복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으로 가는 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소망을 갖게 됐고, 예수님께서 절 제자로 택하셨을 때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전처럼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었지만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 또 평안함을 얻었지요. 3년 동안 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단을 내쫓으시면서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하신 일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태! 나야 베드로! 안드레랑 함께 있는데 문 좀 열어주게!
2: 어서 들어오게.
1: 시몬은 아직 안 왔나?
2: 아직 안 왔는데.
1: 오늘 아침에 시몬이 와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고 전해줬다네.
2: 어디서 말이야?
1: 배단위로 가야 하네.
2: 그럼 서둘러야겠군. 지금 출발해야만 3일 후쯤엔 도착할 수 있을 거야.
0: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즈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방문하셔서 안부를 전해주셨죠. 우린 예수님과 여러 번 식사를 하며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다시 듣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많은 예언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구원자가 우리를 다시 부르셨을 때 우린 긴박함을 느껴 서둘러 차별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0: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 아마 한 시간 후면 배단위에 도착할 거야.
1: 시몬, 예수님께서 왜 배단위에서 만나자고 하시는지 아세요?
0: 아니,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보자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배단위에서 친구 나사로 가족과 함께 계실 거라고 하셨네.
2: 어서 오세요. 마리아, 마르다, 손님 오셨어.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 아이, 나사로, 안색이 좋아 보이네.
2: 덕분에 건강합니다.
4: 마르다, 여기 배고파 쓰러질 것 같은 남자가 11명이나 되는데 시장에서 음식을 좀 사올까요?
5: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오실 거라고 하셔서 저녁 준비하던 참이에요. 그냥 편히 쉬고 계세요.
6: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음식

0: 제공해 주었고 소중한 우정을 나눠주었습니다. 약 세 달 전에 나사로는 죽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지요.
1: 다들 와줘서 고맙네. 베드로, 자네 아내와 장모님은 잘 계신가?
2: 예, 예수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1: 야고보, 자네 부모님도 잘 지내시고?
3: 네, 예수님. 예수님을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1: 언젠간 하늘의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들을 맞이할 거야.
3: 곧 저희를 떠나시는 건가요?
1: 우선 오늘은 마르다가 해주는 맛난 음식을 먹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난 내일 떠나겠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엔 거할 곳이 많단다.
2: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를 위해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언제 보내실 건가요?
1: 내일 내가 떠나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다락방에 올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라.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텐데 그때 너희는 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며칠 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0: 우리는 마르다가 차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의심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우린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불구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친구를 내려보낸 일을 회상했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다가 의심한 순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을 떠올렸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엘리를 고치셨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기뻐한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면서 입을 뗐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멈추길 원했지만 자정을 넘긴 시간에 우린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0: 베드로야, 눈물을 닦아라.
1: 주님, 달리 울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저는 주님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 각오였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잡아댔습니다.
0: 베드로, 난 이미 널 용서했단다. 너도 이로 인해 중요한 걸 배우지 않았느냐?
1: 제가 연약하다는 거 말씀이세요?
0: 넌 강한 신체를 지녔고 지도자의 성향도 갖고 태어났지. 하지만 베드로, 너도 깨달았겠지만 네 힘과 의지로는 날 사랑하거나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단다. 난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사했고 그때 일은 이미 다 잊었단다. 내 신앙 고백과 믿음이 널 온전케 했지. 베드로, 넌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다.
1: 주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죽을 의지도 있었지만 제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요.

0: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1: 네가 네 연약한 점을 알 때 강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네 안에 사시면 넌 내 말을 온 땅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0: 주님,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2: 아침에는 전날 저녁에 비해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장어쯤 예수님께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과 그의 동료 니고데모, 또 로마 병사 가이오가 찾아왔더군요.
3: 오래간만이네. 가이오, 자네가 로마 병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게 마치 엊그제 같은데.
4: 그때 예수님께서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보초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 경험도 있는 용감한 그들이 아직도 웅장하고 빛이 났던 생명체에 압도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기에 바로 상사에게 그대로 보고하러 갔답니다.
5: 저 혹시 그들이
4: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시킨 대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는 로마 병사가 두 명 더 생겼습니다.
3: 내가 확신하건대, 가이오, 네 이야기를 통해 나를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가자꾸나.
2: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감람산 위로 구름이 몇 점 모였습니다. 500명 정도로 늘어난 우리 일행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이라고 손짓하시더군요.
3: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선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까지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아무도 말을 하거나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두 눈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 둘이 나타나더니 우리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6: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2: 우린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경이한 장면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못 볼 거라는 생각에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우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통해 소망과 사랑 또 평안을 얻었지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기록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외에도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도할 땐 우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우린 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우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죄를 짓게 되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린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못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우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15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홍성원,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레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뮤지컬 극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하며 사랑으로 구해주신 예수님의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대목에서 많이 감동했는데요. 연약한 우리들은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힘내시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겁니다. 환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C.C. Winans의 Shout to the Lord, Michael W. Smith의 Anus Da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예전 팝송 중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가 있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다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every breath you take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큰 안도감을 주죠.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Bonfire Back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Tent Makers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어질 우리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니까요. 교회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각자 나이대마다 또 성격마다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한데요. 또 가끔씩은 기성세대의 눈과 귀에는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곡조와 악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특별히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주님은 진실로 자녀인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박수와 춤, 또 이런저런 악기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정말 모두 다 받아주시지요. 오늘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영혼의 새 노래로 부르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홍기장의 찬양으로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강무림의 어두운 죄악길에서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로 찬송가 앨범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샬롬 트리오의 빛이 없어도 두 곡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

아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석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까지 깊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알고 느낄 만큼 영혼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주와 진실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씀을 법처럼 지키라고만, 너의 의지로 삶을 바꾸라고만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하고 섬김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그런 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되 길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된 만큼 성숙한 신부가 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신 주의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샘물이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주 앞에 사랑 가득한 신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임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람파스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이 작은 나의 빛,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이 작은 나의 빛,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앤 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준비했어요. 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 역자 강주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복유의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들어보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런 찬양이 오늘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첫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간 속에. 김복유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5월달 계절의 그 5월의 계절처럼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푸근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 또 비가 왔잖아요. 오랜만에 꽤 오랫동안 내렸던 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네. 잠깐 오고 개고 뭐 오후 한때만 오고 이랬던 게 아니라 조금은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좀 봄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름비라고 하기도 좀 그런 굉장히 좀 애매한 하지만 좀 시원함과 싱그러움과 조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좀 차분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낮에 막히 주님 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뭔가 잔잔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죠?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느 순간에 긴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그런 사랑을 느꼈던 여러분들의 한 주이시기를 바랍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감사의 찬양들, 또 감동의 찬양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장윤영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닷길 찬양 참 오랜만에 들어요. 이 찬양이 한참 막 불려지고 또 들려졌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모세 쉽게 모세 출애굽을 다룬 애니메이션 이 곡에 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덜했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촥 좀 보여지는. 그렇죠.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그때

그만큼의 규모, 그런 대반전의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의 기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알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기적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구현모의 너무 멀리 왔나요? 였습니다. 히스플랜의 찬양이 참 여러 곡이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나의 기도도 너무 좋네요. 담백하지만 뭔가 담백하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나열이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구현모 형제 목소리도 참이 늦은 밤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탁 뒤도는 순간 주님이 거기 계신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으니까 되게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돌아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멀고 길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탁 돌아서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돌이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과 스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요. 저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신청곡들도 좀 있고, 뭐 사연도 좀 있고, 그래서 못 들려드렸어요. 아직은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 그이 5월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는 게 있죠. 교회인 우리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려고요.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참 많이 해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격려와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연합이 되는 것, 그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면 진짜 좋겠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이 달빛 가스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앱에서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한 번에 모아서 방송해드려요.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긴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짧은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0671님 0671님께서 샬롬, 저는 처음 이 방송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특수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안전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신청곡으로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신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모두 다 평안하기를,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신청곡 들려드렸더니 평화로운 밤 수고하셨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5005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이웃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주택인데, 다 같이는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담배도 피시고, 굉장히 소란스럽기도 하시고, 그런 이웃이 있어서,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568님. 네. 계속 제 숙면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7568님 평안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의 들어보겠니?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네. 듣도록 할게요.

소리엘의 들어보겠니? 였습니다. 소리엘인데 웬 여자 목소리냐고요? 김수지 자매 목소리예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앨범, 20주년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수지자매님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 앨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사역자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음악과 이때의 감동이 있죠. 이게 몇 년도일까요? 1995년? 6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음반인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왜 이렇게 뭔가 추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양들이 있어도 신청해 주세요.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주인의 달빛과 스펠 토요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정기연주회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기마다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틀 동안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정기연주회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관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고 초대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연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아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풋풋한 면도 있고 조금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열정입니다. 네, 열정이요. 그 마음속에 그 때에 그 연령대에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에너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그 때에 맞게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혹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묵혀두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깊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내일 주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합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청종 준비해놓고 있고요. 박수진의 아 맞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장미가 붉게 피어나는 싱그러운 토요일, 5월 2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죠. 네,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때로는 비바람을 같이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웃으면서 걸어온 그 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부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축복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가 만나 가지를 뻗고 잎을 키워 마침내 한 몸으로 어우러지는 열리지 같은 사랑. 모난 곳은 깎아주고 빈 곳은 채워주며 주님 안에서 한 뿌리 되어 영혼을 항해 함께 걷는 사람들. 네, 정연복님의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또 주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가시는 행복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2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가니 주의 사자들이 그를 맞았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말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그 후에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고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아뢰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수소들과 나귀들과 가축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당신께 고하고 당신의 면전서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도 역시 당신을 맞이하고자 군사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몹시 두렵고 떨려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양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 이때 그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달아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아뢰었다. 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베푸신 이 모든 인자와 진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나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 비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와서 나와 및 저 어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녀들을 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일찍이 내가 반드시 너로 형통하게 하여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니 그 무리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마리, 전 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수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다. 그가 이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앞서 나아가되 짐승의 떼와 떼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일렀다. 또 그는 앞에 선 자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내 형 에서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그때 너는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짐승떼로서 내 주 에서께 보내어지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라. 그가 다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짐승의 각 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여쭙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사실인즉 야곱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내가 그를 먼저 달래고 나서 그를 만나면 아마도 그가 나를 용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패백이 그보다 앞서 나아갔고 그 자신은 그 밤을 무리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중에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두 하녀와 자기의 아들 11명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이때 그는 그들을 앞세워 요을목 건너로 먼저 보내고 이어서 자기가 거느린 소유물도 보내고서 야곱 홀로 남으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동틀녘까지 씨름하더니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니 그가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늘어났다. 이에 그가 동이 터오니 그대는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그는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그대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겨루어 마침내 이겼기 때문이다. 이때 야곱이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내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아뢰니 그는 무슨 일로 그대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되묻고 다만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다. 이에 야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서도 내 생명을 부지하였다 하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지를 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어드는 힘줄 곧 허벅지의 힘줄에 붙은 것은 먹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붙은 그 줄어드는 근육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야, 약속 지켜라. 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지금 그렇게 반말질로 해가지고 삿대질 했어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왼손이죠? 왼손을 이제 탁 신어 입은 이제 왼손이 나와서가지고 이렇게 탁탁 하늘로 드는데, 제가 이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날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오늘 이제 바위 위에 제가 딱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다가 제 손을 이제 대는데, 제 이 바닥이 다 바위가 이제 부실부실 하더니 이제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종보석으로 해서. 근데 수종보석 안에서 황금고리가 이제 쫙 이제 그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그 생생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그림 그렸습니다. 그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조목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다 이제 그려가지고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고리를 이제 제가 그 이거를 이제 내가 가져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잊어먹을까 봐 이거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감춘다 돼. 이거 어떻게 감춰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네가 감추고 픈 데다 감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췄어요. 감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꺼내는 줄 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죠? 하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중재해 주셨던 그 황금고리를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저기서 이제 부시부시 하더니 저한테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꿈이 너무 황홀하고 이제 그, 예, 아름다워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그 기독교에서 중재라는 말 쓰나? 하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그 중재자시고 뭐 하면서 우리 집사람 또 이제 그 자기 그 성경 실력을 또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가 해서 왜기나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말하면 또 이제 교회 가자고 자꾸 이제 그 못 살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댔는데 이게 꿈이 너무 좀 생생해가지고 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꿈 깼어. 아, 그랬더니 아닐세라고 잡고 전에 어디 갔다 오자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당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좀, 그, 좀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거기 이제 가는데 그분한테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좀, 그, 우리 남편이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 사당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다니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혼나나? 해가지고 좀 그땐 좀 다닌 척 하다가 제가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돈 벌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파가지고 이제 그러다 자 혼난다, 혼난다,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해놓고 조용한 데 가서 사느라고 양평교 땅 사는 데 가서 이제 조용하게 살라고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던 순간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돈 처리 제가 마지막 잔금 처리 한다면은 그 다음 끝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밥 먹고 서는 밥 먹으려고 이제 손 씻으러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꽝 하고 자빠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꽝 하고 자빠졌는데 다음날 깨어나니까 또 병원에 또 실려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또. 아이고, 왜, 나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니, 생각 안 나냐고. 왜? 하니까 이제. 아, 화장실에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지 하나님이 치는 건데. 근데 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좀이야. 그렇게 해주면 무섭게 안 논다던데. 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신 나간 놈이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저, 뭐,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어? 저도 그, 물어보, 저도 뭐, 살고 싶으니까 물어는 다 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그런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라니까, 그,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말투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다가 이제 그 이제 몰래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등록시켜 놓고 전에 그 며칠 날좀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왜? 하니까 아 거기 저 대학원에서 뭘 탈북민들 뭘 한다는데 앞에서 소개 안 드렸는데 사단법인 한반도개발연합이라고 제가 거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그래도 이제 단체장이니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 되지 않냐? 그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어디 전창가인 거예요. 그게. 그니까 며칠 날부터 이제 정식 좀, 그냥, 그, 일주는 빠져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똑바로 종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근데 저희 집사람도 겉에 또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망쳐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 북한에서는 그 간부들이 이제 그 가정혁명가 안 되게 되면 간부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가정이 혁명화가 됐나 안 했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 된다고, 목사 되고, 이제 다른 교회, 된 담임 목사 되고, 이제 교회 했는데, 야, 이것도 내가 안 다니게 되면 저 사람 또, 넌, 뭐, 네 남편도 전도 못 했는데, 무슨, 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또 욕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다니는 흉내만 내주자. 그렇게 돼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 주지 않습니까? 과제 주는데, 과제를 하려고 이제 교과서를 탁 싸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알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용어는 아예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저 자본주의 정치라든가 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좀 알겠는데, 이거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셨고, 창조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전통이 없도록, 전승이 없도록 뭐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거야. 아이씨, 안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 뒤집어 놓고 전에, 말론 그랬지만 또 이제 제가 깨어나서 또 이제, 과제는 못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누구한테 직은 못 살아요. 야, 이게 자존심이다. 북한 자존심인데. 어떤 소리냐 하지 보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외우면서 이제 그, 저, 쭉 나갔어요. 외우면서 나갔다가 또 잊어먹으면 또 다시 이제 앞에서 나와서 또 읽으면서 나가고. 그럼 한번 붙어보지 뭐.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파기 시작인 거예요. 파기 시작인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뜯어본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데. 아, 이거 어디서 뜯어본 소리인데? 다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창세기 같은 거는, 아,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린데? 아주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이 세계관 때문에 영적 싸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 세계관으로 보라고. 왜 자꾸 김일성 세계관으로 보냐고. 그러시는 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 이거 그래서 되구나. 근데 신학 공부하는데, 그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만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도 아닌 놈들이 자꾸 그 제가 주인처럼 이제 흉내 내려니까 세상에 그 놈도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는데 아 내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정말 힘든 건가?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 흉내 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자. 근데 우리한테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 관점이다. 북한에서 우리 철학을 그렇게 배워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세계관을 읽으라 하고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김일성 주의가 딱 오르고 그 창세기가 딱 놓이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그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있어요. 대학에서 정석으로 배워지는 거는 주체사상이 뭔가 딱 때리게 되면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그럼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나? 세계는 사람과 사회, 자연으로 일으켜졌다. 딱 근데 창세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다니까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사회, 가정이라는 거는 사회 한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라는 게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 종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배워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딱 보는데, 아, 이게 이제 김일성 주의가 이게, 어이 놈들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훔쳐왔네. 아니, 내가 속고 살았네 하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야, 아니, 이거 뭐 자기가 만들었다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그러고, 100% 다 잘한 거야. 다 용투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사람, 사회, 자연이, 김일성이 그 좀, 그 놀러져 있던 세상을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창세기 이미 이게 몇천 년 전에 이게 벌써 나왔구만, 이게. 어? 아, 이게 속았네. 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학에, 그다음에 이제 그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세계관을 해서 신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게 됐고, 성경을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섭리,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달라진 사람이 됐죠. 공산당, 이제 악취될 공산당, 이제 빨갱이에서,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집 봐라, 너 보고 이제 살려달라는 놈인데, 하나. 그게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처음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하는 거, 앞에서 가지고, 그 계속 이제 열심히 자간 그때부터 이제 그 마주 앉아서 왜냐면 이제 경건의 자세부터 하려고 슈로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십자가에 딱 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 참 고맙다 라는 그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시고 함께하시는 부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찬송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 다녔습니다. 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었습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비둘기에게 세 가지 예가 있다고 그러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세 단계 아래에 가지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어 어미가 새끼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동물도 어버이에 대하여 이 깊은

0: 효도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자신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할 때면은 과연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효를 했나 생각해 보면 돈 안 준다고 짜증 부렸고 보리밥만 준다고 싫어했고 다른 애들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겨우 수원서 공부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철없는 저는 불만 불평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저는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느껴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그대가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틀렸으면 바꾸고 잘됐으면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녘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며 나아가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23일 토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북한 땅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오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을 불을 찢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중보와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코리안 심포니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

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러시아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또 입국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요?
1: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러시아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후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이후에 받들어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내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약간 생산 활동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0: 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에보라는 그 공항에서
0: 네.
1: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행동이 매우 통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군인처럼 보이는 점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군 출신인 가능성이 높다. 군대가 아니고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고 군 출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이게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면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1: 네.
0: 정확히 어떤 모습이

0: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1: 짧은 머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군기가 있고 각이 살아 있고
0: 흐트러짐 없이
1: 같이 약간 딱딱딱딱 발걸음 척척척척 네. 하는 모습을 볼 때 군 출신으로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했거나 조기 제대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군인들을 제대시키거나 혹은 제대를 앞당겨 현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0: 네. 왜 굳이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1: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군대를 조기 제대한다. 군대가 북한은 10년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특수군단에 종사한 데는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제대할 때 되긴 했어요.
0: 그쵸.
1: 거기에서 약간
0: 길어요.
1: 그렇죠. 저 젊은 사람들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군단이 아니라면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전쟁 중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제대시키는 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국가가 이제 부강하고 국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제대시키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우리는 벌써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가 정도 이익이죠.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요.
0: 네.
1: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젊고 체력이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외 노동시장에 군 출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군인들이 조직에 익숙하잖아요. 또한 통제가 쉽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집단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러니까 뭐 탈북을 하거나 어디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보여주기 싫은 다른 이제 공간에 가서 뭐 외부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 네.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1: 과거에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 이제 건설이라든지
0: 네.
1: 혹은 벌목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고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기술 교육도 일부 받아왔기 때문에 건물 건설이나 복구 작업 같은 힘든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 중이죠.
0: 네.
1: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애들은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뺏은 영토, 그 재건 사업.
0: 네.
1: 거기에는 막 그 지뢰도 많아요. 아직도 묻혀 있어요.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도 건설해야 되고.
0: 네.
1: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하기 쉽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야 여기 투입해 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최근 들어서는 헤르손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0: 헤르손 지역.
1: 네.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는데
0: 네.
1: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으로 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농지와 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재건 사업이 필요하죠.
0: 네.
1: 그러니까 건설, 복구, 농업 작업을 할 노동력이 현재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내 거다라고 하면은 빨리 재건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민심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북한의 제대군을 투입해서
0: 네.
1: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스스로는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있을지가.

0: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직접 돈을 많이 받냐 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부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뭐 약간 만성적인 경제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로 인력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또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북한 당국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북한 주민들은 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군대에 있는 것보다
1: 네.
0: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낫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 러시아도 위험한 지역인데
1: 네.
0: 혹시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라는 그렇죠. 불안감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군대에 보낸 아들을 보낸 부모들 네. 사이에서는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렇게 가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0: 군인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그러니까 제대 후에 더욱더 힘든 상황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탄광, 뭐 농촌, 탄원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탄원이라고 하는 거는 막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손드는 그런 작업을
1: 네.
0: 북한 당국은 강요하면서 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그 제대 군인들도 거기로 약간 험지라고 하는 농촌이나 탄광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는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0: 네.
1: 뭐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하늘로도 갈 수가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오고 가고 있나요?
0: 아까 처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1: 네.
0: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했다, 포착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 간주에서 러시아 국내선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을 줄 수도 있고
1: 네.
0: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덜 받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러시아로도 더 파견할 전망이 있을까요?
0: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1: 네.
0: 그래서 뭐 두 달이나 석 달 사이에 뭐 만 명 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약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더 많이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제대 예정된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를 앞둔 군인까지 조기 제대시켜서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러시아로 가는 북한 청년의 규모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 삼아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이
1: 네.
0: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노동력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다 갈취당하고 있다.
1: 네.
0: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북한의 미래는 그럼 누가 짊어지고 누군가의 또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복구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시하고 더욱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0: 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북한의 미래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녘의 외화벌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신데 1945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중에 리차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지하로 숨고 그래서 지하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밥을 얹어가지고 뼈만 마르고 다 끌어다가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도록 고문. 그래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고문도 다양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자꾸 고무호수로 물을 줘가지고 위장이 터지도록 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고문으로 24년 동안을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거부하느냐? 신앙의 자를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가

0: 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 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못 세봤어요. 그분이 세봤는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1년에 365일이니까 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은 366번이거든. 한 번이 더 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목사는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윤달이 들어있는 달까지 계산하셨다. 4년,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4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응답받기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14년 동안은 그 가지가지 그 고독과 외로움과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 독생자 바쳐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독방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바로 승리했노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 주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달을 때 아,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거든요. 예,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이에요. 다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비록 타락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는 어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뜨기 전까지는 이 땅 위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예, 우리 봄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봄바람을 통해서, 봄꽃을 통하여, 모든 봄동산을 통하여, 봄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영과 육이 먼저 소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함경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평안북도가 5mm 안팎,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어서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이 16도, 서울과 목포, 포항이 15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대구, 광주와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13도, 강계와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이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춘천과 목포가 23도, 개성과 대구, 여수, 제주가 22도, 부산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17도, 해산과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능치 못하실 일은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욥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되새기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있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선교교회 윤기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심령도 강건하고 또 몸도 강건하여 하루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같

0: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구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겠다.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게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내게 붙어 있어라는 말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확장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동격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임을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있으면 보여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진정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그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가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의 기도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 하나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실상 나무가 자라면서 스스로 뻗어낸 가지들은요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색한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죠. 왜? 스스로 나무가 내놓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붙어 있을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원 가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 가지는 아무리 연약해도요 냅둬도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굵은 것이라 할지라도 접붙이는 것은요 묶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묶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묶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진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액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진액에 붙어서 함께 있어야 하지만 비로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액이 무엇입니까? 나무에게 있어서의 진액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진액은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진액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진액으로 우리를 똘똘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에게도 진액이 나와야죠. 그 진액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접붙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쁠 때 나를 찾아라. 좋을 때 나를 찾아라. 승진할 때 나를 찾아라.

0: 돈 잘 벌 때 나를 찾아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쩌면 우리 안에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돼.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돼. 나한테 부르면 내가 너 꾸짖지 않아. 내가 너 책망하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면 심판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길이길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한 무명인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이 그토록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고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에게 붙어있게 함으로 주님으로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이 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에게 붙어있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내게 나오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어쩌면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붙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한 내 기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합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지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가지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가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자주 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은 예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도 예쁜 구석 하나쯤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빛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이노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칼뱅의 기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용한 신학자였던 칼뱅은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교개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복음주의 이론을 접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한 친구인 기욤 파렐의 강권으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칼뱅은 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소서. 대낮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둠을 찾지 않고 마음이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며 저희 자신과 모든 열망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는 곧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매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칼뱅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기도로 다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주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카펠라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샤론의 꽃 예수 피아노와 플루트의 이중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황당한 데스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아,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니, 물론 그거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감사하지요. 근데,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와, 이거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통치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 이걸 원하시는데 맨날 하나 해결됐다고 그냥 기뻐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거 또 기도하고, 이스마엘이나 좀 이스마엘이나 좀, 이거 언제까지 이스마엘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시겠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잖아요. 그거 계속 들고 가서 이것 좀 이것 좀 이것 좀 그러면요, 마지막에 하나님 에이 쳐라 그러고 그냥 떠나보내게 하시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맞잖아요. 왜? 계속 이것만 들고 나오니까. 아니,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삭은 얘기도 안 하고,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쳐라 그러고 쳐버리시는 게 이스마엘 얘기잖아요. 계속 그거 들고 나가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요, 그거 뺏어가십니다. 왜? 우상이니까, 우상.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이스마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약속이 있어, 약속이. 그건 뭐예요? 이삭이야, 이삭. 이삭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예? 이 사이즈가 커, 이거는. 예? 뭇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 다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거 좀 놓고 기도해 보세요. 예? 한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이거 좀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데스틴인데.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올해 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80세 이거 시작했고요. 80 넘어서 90. 이삭 얻은 거 100세였어, 100세. 예. 모세도 80 넘어서 시작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말년이나 잘 보내게. 이게 이스마엘이잖아. 이거 나 잘 보내게. 이거 나. 이 나가 붙는 게 이스마엘이거든. 이거 나 잘 보내게.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80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아멘. 아, 우리 오진 어머님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아, 인생은 80부터. 할렐루야.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80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 물론 그동안 좀 이렇게 낭비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이나 그냥 말년에 그냥 고생이나 안 하도록, 말년에 허리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 이 차원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 이 차원으로.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진짜 하나님 옆에 구해야 될 게 따로 있다고. 예. 한나 같은, 그런 어머니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예.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 이삭을 들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스마엘은 다 그냥 주세요, 알아서. 다 알아서 주세요. 허리 안 아프시고, 다리 안 아프시고, 다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게 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약속이 있는데. 약속 딱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곤란한 거고 누굴 취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1억보다 크신 분이잖아. 그럼 10억 있다 그러면 어떡하셨어요? 10억과 하나님 그건 좀 고민이 되시죠? 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몰라. 그러니까 현금 갖다 놓고 얘기해야 돼. 누굴 취하시겠어요? 아, 그때도 하나님 취하셔야 돼요. 왜? 10억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아 하나님으로 내 상급을 삼고 하나님으로 내 방패를 삼아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군대와 눈에 보이는 재물 뭐 10억 20억 이거 취할 게 아니구나. 이거 취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패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취해야 될 때서 다른 걸 취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방패를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상급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15장 8절로 넘어갑시다. 15장 8절 말씀을 정리합시다. 1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고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요 뭐 12년인가 3년인가 이거 안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러셨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그거 아니라 그러셨는데 아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 여러분 좀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약속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달 동안은요 그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말 믿음으로 살아. 다 믿음으로 살아. 근데 문제는 한 달 이후예요. 이후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6개월 가 6개월 이후 6개월부터 10년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삭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스마엘이나 좀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1년 2년 5년 6년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정말 발붙일 땅이 없었던 거 아세요? 땅을 처음으로 얻는 게 언제냐면 살아 죽었을 때 그 무덤 사느라고 처음으로 땅을 사요. 그 땅도 없지 자식도 없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약속하신 거면 언제 내가 이걸 좀 컨펌을 좀 해주십시오. 확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한 것이 15장 8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반으로 갈라노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장 12절 17절을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15장 12절하고 17절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 재물을 약간 잡아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잡아놓고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잡으라 그래서 잡았어.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십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재물을 잡아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낮에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한 시간, 두 시간, 네 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밤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큰 흑암 가운데 두려움과 피곤이 몰려왔다 그러죠. 하루 종일 양 잡고 소 잡고 기다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깜깜해지니까 두렵고 막 이런 사이에 깊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나세요? 큰 화로와 같은 불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쪼갠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가시는 거야. 와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분명히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도대체 뭐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 기군도 들었지. 또 이 뭐 전쟁에도 뭐 뛰어들었다 왔지. 근데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은 매일매일 내 앞에 지나가지. 아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시부모님 문제, 또 뭐 직장 문제, 취직 문제. 하여간 수많은 문제들 요즘 특별히 더 심하잖아요. 뭐 이 경제 위기라 해서 하루하루 뭐 그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뭐 실업 문제, 하여간 수많은 문제들이 휙휙휙 지나가는데, 5년 전, 1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은 무슨 4차원 얘기 같고, 뭐 마지막 때가 어떻고, 근데 진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좋은 말이긴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긴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현실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매일매일 지나가는 일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0: 힘들고 두렵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정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야. 쪼갠 고개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 임재가 증거라는 거예요. 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잘라놓고 그 앞에 묵묵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언약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버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컨펌이 없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내 삶은 왜 맨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어야만 하는지 주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행하신 약속 이루실 겁니까? 그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재물을 잡아놓고 묵묵히 기다리세요. 예배 앞에서 묵묵히 오늘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밤이 어둡고 깜깜해질 때까지 거기 큰 두려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어도 재물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이 화로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아!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맞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덮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컨펌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베델 성결교회 전종열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줄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75년 동안 촛불을 겨누고 위협하는 이 땅에 대결 대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위세에 의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분열과 원망보다 하나 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했던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 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워싱턴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하루에 네 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벨리포지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희망, 찬양,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도 노년의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와 생산을 하던 공장에 불이 났던 겁니다.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평생을 바친 연구 성과가 잿더미가 되자 참 막막하고 괴로웠을 텐데요. 하지만 신앙인이었던 그는 낙심 대신 폐허 속에 엎드려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이 속에서도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디슨은 이 마음의 확신을 믿고 곧바로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다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무모하다 말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칼리 축전지와 같은 위대한 발명들을 성공시키며 위기를 멋지게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소란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든든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지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티붉은 장미 위에 반짝반짝 이슬이 맺혀 있고 내 귀에는 은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황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친구가 돼주시고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과도 같고 시와 같은 이 가사에 부드러운 고기부터 아름다운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성가곡 함께 할게요. 주의 동산에서 대구시립 합창단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빗소리와 함께 듣는 피아노 연주 함께 할게요. 광민이의 연주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영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카칠라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기도의 방법은 알게 됐지만 정작 기도가 가장 필요한 고난의 순간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마저 말씀으로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카칠라 기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도할 힘을 주는 다섯 가지 성구를 소개했습니다. 1.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2.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7절 말씀. 3.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4.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5.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다섯 가지 성구를 기도할 힘을 주는 성경으로 꼽았습니다. 기도를 할 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고아로서 왕비가 됐습니다. 사촌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이 박해당할 조짐을 발견하고는 에스더 왕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유다 백성을 구할 때인 것 같다고요. 그의 전언을 받은 에스더는 굳게 결심하고 모르드게에게 백성을 모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을 평강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갖고 계시는 기회들을 드러내소서. 주님의 평강과 용기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는 선천적인 농내장을 앓다가 12살 때 축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어린 소년은 절망에 빠졌고 가난한 형편의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한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었는데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소년은 절망을 딛고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악보를 외우고 노래 부르는 일은 매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보첼리가 지쳐 포기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로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끈질기게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확신 가득한 믿음을 마음으로 느낀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매일 끈질기게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노력을 거쳐 성인이 됐을 때 그는 세계적인 거장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 발탁되며 마침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성악가가 됐습니다. 큰 무대에 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들려줬던 기도의 확신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했다면 눈앞의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면 소란스러운 염려 대신 모든 걸 내어 맡긴 그 기도를 온전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승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제법 비가 많이 내렸죠? 봄비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들이 더 푸르러졌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석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신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시잖아요. 매번 다른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매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으로 이런 설교 내용을 해야겠다 어떻게 깨달으시나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이 설교로 전할 수 있으신지 성령님이 목사님과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쫓길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잠잠히 단어 하나하나 또 한절 한절이 마치 최상급의 찻잎처럼 우려나와서 좋은 차가 되기도 하죠. 네, 최상급 찻잎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차를 우려내듯 말씀의 진한 향이 우려나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진한 향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주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금방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오래 기다리는 차를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나무엔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윌러브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집니다.

한절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게 되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신혜라 씨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결국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종했을 때 얼마나 삶이 충만하고 기쁜지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는 결국 순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관희 성령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나를 통하여 피아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쿠스틱 워십의 Bless be the Lord God Almighty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최고급 찻잎은 어떤 것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귀한 최고급 찻잎을 우려내듯 인내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6절을 본문으로 성경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 도달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성경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리스폰드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서두에 벌써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때 이제 금식 마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에게 세 가지 시험을 던지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가 절해라,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고 얘기하는 이 사탄의 시험 속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자기의 반응으로, 자기의 어떤 뭐랄까 IQ 또는 JQ 잔데가리 코션트를 가지고 반응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반응.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삶의 좌우명, 자기 삶, 예수님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죠. 사람이 모르고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자기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수단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자기의

체험을, 자,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의존하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을 더 주관하도록 하라.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대처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인용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나 봐요. 광야에 계시면서.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다. 묵상한 것만이 아니라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들은 리스폰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 손이 가는데, 우리 생각이 가는데, 우리 입이 가는 데가 뭘까요?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적으로 즉흥적으로 액션맨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그 자기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에 의존해서 반응합니다. 추억에 응답한 게 아니고요. 그는 자기의 열정에 응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봤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한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도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아주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위기, 크라이시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무엇으로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천군 천사들도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5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어떻게 하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베드로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말씀들을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다 선지자서를 다 읽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칼로 반응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성경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고뇌,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아를 형성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들이 많거든요. 제 인생의 모든 질문은 사실은 거기로 기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o am I?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성경이 당신을 지칭해서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말씀 속에 하나는 우리가 좀 예수님하고 같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지칭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 이 구약 예수님처럼 내 정체성은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들 나야, 그럼 잘못하면 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자 이 누가복음도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광야에서 나오시고 나사렛에서 돌아오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미 거기에는 이미 어떤 스크롤이기 때문에 그 우리처럼 그냥 앱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면, 서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서당이고 예수님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면 이 스크롤이, 그날 읽을 스크롤이 벌써 펼쳐져 있었어요. 펴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하신 데를 찾으시니 곧 주

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느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세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기름 부으신 자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물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나온 그 서두에 나온 묘사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이 항상 발견하시는 중요한 팁 하나가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시자마자 그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자, 예수님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근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이 공생애의 시작 이야기거든요. 공생애의 끝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러셨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 어렸을 때부터 아마 회당에 들어가시면 항상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도 거기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3일 동안 토론하느라고 부모님이 얘 어디 갔나 하고 찾았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스토리를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답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끝, 공생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같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왔던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는 길가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모르냐고 하면서 그들이 핀잔을 주자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정말 저는 그 길 동행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32절에 이 엠마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떡을 떼고 떠나시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고 차가운 인포메이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람들은 뜨거움을 느끼고 그 마음 속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힐링되고 치유되고 제대로 회복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말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도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의 중심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족속. 내가 나의 피를 너를 위해 흘려 내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통해서 끊을 수 있으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의 고뇌 속에, 내 정체성의 그 가장 깊숙한 질문들 속에 성경의 말씀이 내가 소환할 수 있는 말씀이 되나요? 무엇에 응답하시겠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 여러분들하고 정말 포커스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나와요. 기대치 않은 반응들,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상황을 깊이 잘 생각한다면, 우리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대부분 알면서도 내가 못할 때 핑계되는 게 있죠. 예수님은 신이었는데 뭐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저는 성경 말씀에 이 특별히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이 헬라 단어는 emptied himself of glory,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요, 자원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신성을 비우신 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시고 살으시기로 선택하셨던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특별히 그 병정들의 모습도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시편 22편에 나와요. 잠시 뒤에 그걸 볼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목마른 태양, 그 중독의 태양이 목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목마른 게요, 그냥 목마른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이 혀가 이 목구멍을 갈아막을 정도로 혀가 늘어져서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침샘이 다 말라버리고 목이 타고 그 뭐라 그러죠?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죽어요. 그것도 그 다른 것보다 디하이드레이션이 그 죽음의 원인이 돼서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 my hands 안 하셨어요? 발 못 박을 때 아, my feet 안 그랬어요? 딱 예수님의 반응은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반응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고통, 가시 면류관 씌울 때 아프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를 하신다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I am thirsty,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Why? 손에 못질하는 것보다 목마른 게 더 아플까요? 가시 면류관을 치우는 것보다 더 아플까요? 아니요. 뻘거벗은 그것보다 더 부끄러움의 수치보다 더 심한 것이 갈증일까요? 아니요. 그 비밀 다 바로 말씀대로 사시기 때문에 말씀의 삶이 그분의 모든 것들, 그냥 마치 세포에서부터 그것이 It's like oozing out scripture. 예수님의 몸속에서 그냥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서 그대로 나와요. 우리 안에 깊숙하게 내가 무엇에 응답하는지, 내가 어디에 리스폰드 하는지 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내 딸이 나한테 또 비슷한 상처가 생각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그 상처에서 반응했던 내 반응들이 다 나오는 걸 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응을 하죠. 시편 22편을 잠깐 보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다윗은 뭐 위기도 많이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지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삶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 올 때까지는 미스테리였어요.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물론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꼈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답이 돼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바로 목마르는의 표현이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내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라운 시편입니다. 물론 메시아닉 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응답하고 계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성경이 응답되는 삶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응답하면 성경이 우리 삶에 응답이 됩니다. 시편 22편이 응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편 1편이 응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응답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 응답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나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응답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응답되는 삶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이 예화를 말씀을 마칠게요. 펜실베니아 네코마인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 9명이, 조그만 아이들 9명이 죽었고 총 쏜 사람 중에서 찰 로버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일에 일어납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스토리, 실화 스토리인데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아이를 죽인 로버스가 자기도 이제 자기도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가족들, 그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네들이 같이 장례식에 참여해주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지고 두 기자는 나중에 그 책까지 씁니다. 이게 아머시 그레이스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인터뷰를 하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미시들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전혀 어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테레비, 냉장고, 전기도 하지 않고 자동차 안 타고 마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옛날 위트니스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도 아미시 마을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 6, 7장 성경 액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응답되더라고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십리를 가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누가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나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되는 것이에요.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응답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가장 최악의 위기 속에서조차도 그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응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응답의 넘버원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

0: SNS도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좋은 스승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죠. 게다가 저는 야구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해서 야구장은 평생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우리 광주가 무슨 도시입니까? 예, 야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야구장에를 다녀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의 경기였는데 시작이 너무 좋았죠. 1회 시작하자마자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뻐했어요. 역시 서림교회가 오니까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기를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3회부터 내리 실점하더니만 결국은 5-1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나오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내가 야구장에 오나 봐라.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날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을 9-2로 이긴 거예요.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기아가 두산을 5-3으로 또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아니 하필이면 우리가 간 날 진 게 뭐냐 도대체 그날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긴 거 다 꽝이다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을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날 우리가 진 그날 우리가 거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이겼나 봐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네,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되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